0: 큰할머니, 외할머니에 대해 6년째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시어머님과 밥 먹는 중에 6살 아들이 엄마, 이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야?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 오자마자 가계도를 그려줬습니다. 이제는 알겠죠? 아니요.
1: 네, 몰라요. 네.
0: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그런... 넬, 백색 외성, 플라워, 엔들리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무료 즐기는 도심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6: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토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키워드를 추천곡으로...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써니힐의 두근두근,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그리고 김동률의 출발까지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샵 출발 이어드릴게요. 아, 기차표가 거의 다 매

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28 청춘 봉디는 잘 모르지만요. 예전에는 그 기차를 타면요. 간식 카트가 있고요. 거기에 사 먹는 삶은 계란이랑 탄산 음료가 있었더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꿀맛이었대요. 아, 계란을 팔았어요? 닭 있고 막 그랬나? 또 기차 사이칸에서 남녀가 서로 눈빛 교환하는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 아, 근데 듣기만 해도 정말 낭만적이네요. 존 메이어의 Stop This Train 듣고요. 비행기 타고 떠나시는 분도 많으실까요? Ladies and gentlemen, 어쩌구 저쩌구 샬라샬라. 자, 안전벨트 매셨죠? 이제 출발합니다. 아 참, 고릴라를 이용하면요. 세계 어디에서든 봉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해외 나갔다는 핑계 대지 말고 다 들어요. 알았죠? 네. B.O.B. 헤일리 윌리엄스의 에어플레인 듣고 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기부금의 대상지요.
1: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0: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2: 아빠, 고릴라.
3: SBS 생활정보.
4: 가정의 달이라 온라인으로 과일 선물 세트를까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했더니 같은 대과 사과인데도 무게 차이가 1.7배까지 났고요. 고당

이진아의 배불러, 사이먼디의 짠해까지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해시태그 샵 도착 이어가 볼게요. 멀리 나온 김에 사진도 많이 찍어야겠죠. 나들이 나온 사진 인별그램에 올려서 자랑하는 것도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묘미 중 하나거든요. 이때 운전에 시달린 얼굴, 아이들 챙기다가 영혼 빠진 표정은 꼭 숨기셔야 되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스마일, 김치, 치즈. 네, 보이존의 픽처 오브 유 듣고 올게요. 맛집, 사진, 멋진 뷰 다 좋지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있는 사람 아닐까 싶어요. 네, 트루러브와 함께라면 정신없고 힘들었던 순간도 다 추억이 되잖아요.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샤워도 세수도 요리도 닥터피아 닥터피아 대여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네, LG전자 유지보수.

0: 불닭꽃 치킨.
1: 알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지요. 기후 위기 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무릎.
1: 매일 낮 12시부터 2시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
2: 우리 돼지 포크벨.

0: 여름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가 24도, 대구가 22도로 어제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한 하루
1: 박하선의 시네타운.

영희님은요, 부모님 밭에 일하러 가신대요. 부모님이 입원 중이셔서 오빠네랑 저희 부부랑 돌아가며 밭일 대신 하고 있대요. 일할 때 힘나게 신나는 곡 듣고 싶어요. 영화 과속 스캔들에서 박보영의 자유시대 들려주세요 하셔서 들려드렸지요. 자, 우린 귀를 기울이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리지널 스코어 퀴즈. 지금 들으신 음악이 어떤 드라마에 나온 곡이었는지가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었죠? 들려드린 곡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길라임과 김주한의 영혼이 바뀔 때 흘렀던 곡. 그러고 보니 이렇게 둘이 영혼까지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런 세계의 로맨스를 찍은 거예요. 바빴네. 그럼 이번엔 줄여서 들어볼까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곡은 어떤 영화에 나왔을까요?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으신 곡인 어떤 영화의 주제곡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중요 포인트, 노래가 아니라 영화 제목 보내주셔야 돼요.

마지막 슬라임 음악 퀴즈, 슬라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들려드린 그 곡 바로 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정답은 영화 스타 이즈 본.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선물 한 아름 들고 함께 귀 기울여 볼게요. 그럼 슬라임 음악 퀴즈에서 들려드렸던 곡 정속도의 원곡으로 즐겨볼게요. 영화 스타 이즈 본에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의 쉘로우.

영화 스타 이즈 본에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가 부른 쉘로우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쇼리 쉘로우!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1: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유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0: 박하선의 시내타운 2553님이 저는 아내와 뱃속에 아가 보러 갑니다. 17주 차라 성별도 기대하고 있어요. 딸이길 바라지만 행복하네요. 뭐 누구라도 아가도 여보도 사랑해 하셨습니다. 어머나 너무 설레이시겠어요. 네, 딸이길 원하시면 딸이길 바라면서, 근데 아들도 요즘들 얘는 막 딸 같은 아들들, 뭐 애교 많은 아들들 많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사실을 뭐 하나 낳을 거면은 그냥 아들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딸 낳으니까 너무 좋아. 이게 바라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어요. 구성공사님은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는데 시내타운 딱 나온대요. 주말 예감이 좋네요. 어머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끝곡으로는 5448님이 열심히 집 청소하면 듣고 있대요. 영화 클래식에서 너넌나넌 너에게는 나에게는 신청해보아요 하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3: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

0: 추천했어.
1: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2: 잘 만들었다, 몽잘.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 속 토요일은 평범한 토요일과는 또 기분이 다르잖아요. 주말 이틀을 200% 즐겨도 신에게는 아직 휴일이 하루 더 남아있습니다 외칠 수 있다니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누구보다 푹 쉬고 잔뜩 놀고 열심히 즐겨보자고요. 주디에게 휴일이란 없다. 주주님들을 위해 365일 정상 근무 중인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1이라 오늘부터 3일 동안 쉴 수 있는 분들이 많죠. 명절이나 또 징검다리 연휴에 비하면 조금은 또 소소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주주님들께는 행복한

0: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따뜻한 격려부터 따끔한 조언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할 땐 주디표 당근을 듬뿍, 정신 번쩍 차려야 할 땐 주디표 채찍을 찰싹. 우리 주주님들께 꼭 필요한 말로 힘을 보태드립니다. 위켄드엔 위켄드. 저한테 응원이든 조언이든 한마디 듣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 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바로 위켄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곽희선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저 지금 두꺼운 책 읽고 있는데요. 점심 먹고 나니까 자꾸 눈이 감겨서 큰일입니다. 정신 번쩍 들게 주디가 따끔한 한마디로 냉수 마찰 시켜주세요. 주디의 호통 들으면 끝까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읽지 마세요. 뭘 두꺼운 책을 뭘 읽어요. 아니 잠이 온다라는 거는 그 몸이 지금 피곤해가지고 좀 잘하는 저기 신호예요.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자세요. 주무시고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얼굴 붓고 그냥 살 1, 2kg 그냥 찌는 거지 뭐. 1, 2kg 찌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 이제 입안 텁텁하고 아까 점심 먹었던 거 소화 안 된 거 트름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사람들 만나면 입에서 계속 트름 올라와가지고 이제 냄새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되세요. 우리 책 읽지 마시고 그냥 잠들어 버리세요. 아시겠죠? 우리 희선님도 We can do. 자, 또 우리 6318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매일 새벽 6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김밥을 말고 있는 경북 경산에 사는 주주입니다. 매일 12시엔 주현영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유독 다른 날보다 파이팅이 더 필요한 하루네요. 주디가 으라차차차 하고 힘 팍팍 보내주시면 저녁까지 힘내서 버텨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그런 날이 있죠. 뭔가 유독 다른 날보다 좀 어깨가 짓눌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분에 매몰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참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또 이미 지나간 건 또 지나간 건데 지금 당장에 뭐랄까 너무 매몰이 돼서 뭐 걱정 근심만 많아지고 그리고 아 진짜 오늘 하루 컨디션은 왜 이러나 하면서 이렇게 빠져있기가 쉬운데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런 날이 있어야 또 기분 좋은 날이 있을 때 그럴 때 확 또 그런 게 또 체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좀 이런 하루인 거지 뭐. 그냥 오늘은 이렇게 보내시고 좀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일 모레 또 우연치 않은 어떤 그런 소소한 행복거리가 또 찾아올 겁니다. 우리 6318님도 We can do.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만날게요. 계속해서 위켄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101의 뷰티풀, 그리고 피프틴핸드의 티가 나나봐 듣고 오실게요.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워너원의 뷰티풀 그리고 피프틴핸드의 티가 나나봐 듣고 왔습니다. 위켄드의 위켄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아님께서 저는 매일 라면을 맛별로 돌아가면서 사 먹을 정도로 라면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이젠 라면 좀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사다 놓은 라면이 한가득 있는데도 요즘 못 먹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니까 더 먹고 싶은데 아 이놈의 알고리즘까지 라면 먹방만 띄워주네요. 주디 제가 잘 참을 수 있도록 따끔하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아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죠? 우리 정아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라면 때문에 적신호를 받았는데 계속 눈앞에 라면이 아른거린다고 우리 정아씨한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아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먹어 괜찮아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보자 라고 하실 거예요? 당연히 후자시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우리 정아님, 우리 주주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아님을 생각하는 저를 위해서라도 드시지 마세요. 이거를 평생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우리 그냥 한 달만 참아보자. 한 달만 참아보고 아, 나 진짜 미치겠어. 안 되겠어. 싶을 때 그런 날에 라면 한 끼에 하나 정도는 먹자고요. 참 다이어트도 그렇고 이게 평생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더 반항심이 들어가지고 먹고 싶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못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만 끊으시면 건강해지실 거고 그때 다시 또 시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정아님 we can do. 또 우리 장솔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이제 여름 옷을 꺼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행거에 걸린 겨울옷은 먼지 안 쌓이게 덮어두고 여름 옷만 대충 꺼내 입으려고요. 어차피 몇 달 뒤면 또 겨울 올 텐데 안 그래요? 그냥 무조건 주디는 내 편 들어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냥 우리 장솔님이 진짜로 그냥 이렇게 번거로운 거를 다 감수할 자신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 막상 여름이 되면은 굉장히 불편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알고 있을 건데 그냥 다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래요. 그냥 우리 그대로 두세요. 우리 솔님 그대로 두시고 한번 그 불편함을 체감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뒤늦게 땀 뻘뻘 흘리면서 그때 이제 여름옷 꺼내보세요. 그 옷 정리하다 보면 또 땀이 한 바가지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이미 씻었는데도 또 땀 흘려가지고 또 씻어야 된다고. 그거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솔님도 we can do. 자 여기까지 위켄드 앤 위켄드 사연 만나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퍼스널 뮤직 센터 한희준 원장님 효진초의 실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김영중의 그랬나봐 듣고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뭐 따님의 자존감과 어머님의 뭐 자신감이 뭐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1: 행복한 눈물이실 거예요, 지금.
2: 그럼요.
3: 네. 그러니까요.
0: 사실 눈물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부분을 약간 자랑하고 싶은 부분일 수 있고.
3: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진학해서 기숙학교 갔는데 나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괜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저희 좀 매서웠죠.
3: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1: 네.
3: 실이 영재야.
1: 저 완전 리스펙이에요. 네.
3: 자 그래서요 일단은 저는요 뭐 영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따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으나
0: 그렇지요.
3: 하지만 지금은 약과예요.
0: 오.
3: 그냥 우리는 점점
0: 익숙해져.
3: 익숙해지고 또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커가고 있는 거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0: 그렇죠.
3: 거기 때문에
1: 아닙니다.
3: 중학교 3학년이긴 하지만은 네. 너무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엉엉 우시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승려.
0: 너무 좋아요.
3: 우리 따님한테도.
0: 모든 나라의 역사적인 퀀텀 점프는
3: 무슨 점프야?
0: 퀀텀 점프라고 하죠.
3: 퀀텀 점프요?
1: 퀀텀
0: 엄청난
1: 뭐예요?
0: 개발. 그러니까 엄청난 업그레이드는
3: 네.
0: 다 독립기념일에서 나왔다. 그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3: 유빈의 숙녀 듣고 와서 전문 상담 사연 만나볼게요.

0: 네, 유빈의 숙녀 듣고 오셨습니다. Personal Music Summer! 자, 지금부터는 12시엔 주한영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전문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의뢰인은
1: 신자매처럼 잘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제 이상한 사진을 찍고 친구들 단톡방에 올립니다.
2: 뭐야? 야, 주현영! 너 또 나 몰래 찍었지?
0: 아니진 부정. 아, 진짜 웃기다, 뭐야.
1: 걔 계속 제 마음을 풀겠다 치고 말을 걸어요. 친구에게 일단 그 입 좀 닫으라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경고할 수 있는 노래 선곡해주세요.
0: 아이고야. 친구인지 웬수인지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자, 이분께서 또 보내주신 추가 정보인데요.
1: 맞아, 세상 밖에 나왔어.
0: 아, 그러니까 코딱지가 이 근처에 있었는데 하! 웃으면서 이제 코딱지가 뭐 나온 사진이야. 네.
3: 대롱대롱.
0: 그거는 선 넘었지.
3: 그래요? 아, 그러면 30년 넘은 친구여도 약간 화납니까?
0: 그거는 그 친구를 떠나서
3: 에티켓?
0: 친구 떠서 에티켓이죠.
3: 그럼 확실히 우리
1: 같아요. 근데 한두 번이지. 저는 약간 그 세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0: 잠깐만.
1: 아이고, 오죽 쓰고 싶었으면 내 입.
3: 약간 피딩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먹이고 있다, 뭔가를.
0: 오 마이 갓.
3: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년 넘은 친구여서 너무 좋은 친구지만 이 상대방은 30년 넘은 친구여도 약간 그런 사이 있잖아요. 약간 먹이는 사이. 그러니까 서로 생각보다 안 친한 사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아주 라이트.
1: 지금 우리 사연자님의 성향을 제가 나름 분석을 해봤거든요.
3: 네.
1: 저는 좀 불같은 성격이고 적극적이고 막 와일드한 편이기 때문에
3: 꾸겨.
1: 사진 내가 막 찍어. 너 올리면 나도 올릴 거야. 적당히 해.
0: 진짜 이렇게
1: 바로 싹싹싹싹싹싹 이렇게 그러니까. 빌거나 제가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쉿, 몽환의 숲.
0: 아, 뭐야?
1: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인데요.
0: 야, 나는 너무 결이 다른 노래를.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를 생각했잖아.
1: 굉장히 그 퓨어한 노래를.
0: 퓨어한 노래를 생각했네.
1: 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0: 그래요.
1: 이 가사가.

0: 병원에 숲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화낼 일이 없어. 이제 오감 따위도 초월해버린 기적의 땅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어. 서로 이 사진 하나 때문에 다투고 내가 풀고 막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몽환의 숲은.
1: 오케이 오케이.
0: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쉿. 어.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이거야.
1: 그러네요.
2: 자 그러면요 우리 첫 번째 의뢰인인 신구인지.

0: 한 번 남았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1: 와우
2: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7: SBS.
6: 1등 인터넷 라디오는
7: 고릴라.
6: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7: 매출.
6: 광고기 가성비 갑.
8: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토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2: 근데 좀 궁금해요. 춤도 계속 추면 느나요?
1: 아, 늘죠.
2: 박치어도?
3: 네.
2: 아, 그래요?
3: 네. 오,
1: 늘던데요.
3: 노래도 늘지 않아요?
2: 노래는 안 늘어요.
1: 진짜? 그거는 재능의 영역이요?
2: 노래는 0부터 시작할 순 없어요. 1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3: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2: 그러니까 그 기준 그
3: 기준만으로도 일 아닐까요?
2: 근데
1: 아, 뭐 그냥 소리를 낼 줄
3: 소리를
1: 안다.
3: 낼 줄 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1: 성대가
3: 일 아닐까요?
1: 제 기능을 할 줄 안다.
3: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냥 약간 끼라고 봐야죠. 그 목소리에 끼를 낼 수 있는 그냥 목소리로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1: 감이 있느냐 없느냐 응원하면서 봤는데 정말로 그 담백하면서도 정말 그 탁 찌르는 어떤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2: 그렇죠.
1: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잘 불러주시더라고요.
2: 네네네.
3: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1: 멋져요. 멋져요.
3: Anyway, 넘어가요. 부끄러워 넘어가요. 가요.
1: 그래요, 네. 그래요.
3: 아, 춤이요?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춤은 계속 연습하면 되고요.
1: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긴 한가 봐.
3: 아이 그러니까 엄마도 남친 만들면 되지. 100세 시대인데 남은 20년 동안 만날 남자친구 만들어요.
1: 아유, 이 나이 먹고 어디서 남자친구를 맹글어. 아유 됐다 됐어요.
4: 근데 며칠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주.
1: 저희 둘이 따로 만나서 놀러가자고 하더라.
3: 어머 웬일이야. 엄마 이쁜 건 알아가지고 데이트 신청하셨구나. 그래서
1: 아유 나는 싫다 그랬지.
3: 아니 왜 그 희준 할아버지 얼굴도 반반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는다고 엄마가 칭찬했잖아.
1: 아이 희준이 걘 나보다 3살이나 어려. 애 같아. 아유 이씨 딱 싫어.
3: 에이? 엄마가 79이니까 희준 할아버지가 76살이 어려서 싫고
2: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노래가 우리 엄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도와줘서

0: 자, 너무 귀여운 사연인데.
1: 그러게요. 네,
0: 이분이 추가 정보도 보내주셨는데. 자, 7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철이 많이 없으셨거든요. 생각을 하세요?
2: 뭐 한 15살, 16살 차이 나도. 네. 맞춰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3: 되게 적극적이시다.
2: 이게 여러분, 나이 차이가
0: 근데 맞는 것 같긴 해.
2: 나이 차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혹은 남자가 그 연령층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다면 맞춰줄 수 있는 게 리얼 러브. 어머, 이 사람들 봐봐라, 정말.
4: 연하 사랑합니다.
2: 아니, 그럼 심지어 실제로 다 남편분들이 연하신 거예요? 아, 그거 아니야.
3: 와, 반전이다.
0: 야, 이건 진짜
2: 오케이. 너무 웃기다.
3: 이렇게 되나 봐. 이게 선택이.
0: 그러니까.
2: 진짜 웃긴다. 어머.
0: 근데 우리 작가님들도 PD님도 네. 조금 더 옛날에는 연상이 더 좋았을 때가 있었죠.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만 연하가 더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네. 하시면서
3: 아, 네. 꼭 아니, 사람이 담으시는. 제일 중요하죠.
2: 아, 너무 중요해요.
0: 네,
2: 너무
0: 네, 중요하다. 네. 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작가님인지 PD님인지 아무튼 익명의 어떤 분께서 네. 살아봤잖아 연상은.
3: 아~ 오 마이 갓.
0: 보내주셨어요.
2: 너무 잔인합니다.
3: 오 마이 갓.
2: 너무 아니, 근데 킬러 같아요.
0: 생각은 할 수 네. 있잖아요. 네네. 그쵸. 내가 뭐
3: 그쵸.
0: 넘어갈게요.
2: 네네. 네. 살아봤죠. 네.
3: 잠시나마 네. 좋은 상상이었다.
0: 그쵸. 네. 그래요. 자자자. 네. 아무튼 요즘은 또 100세 시대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네. 노년분들도 이렇게 열렬하게 네. 사랑을 하시는데.
2: 네.
0: 자, 이 얼마 전 서울 종로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소개팅을 열었는데 참가자 40명의 평균 연령이 73.5세.
2: 야.
0: 네. 최고령 참가자가 85살.
2: 어머.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0: 그래서 네. 주로 건강 관리 요령, 즐겨하는 운동으로 대화를 나누셨고 일곱 커플이나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3: 너무
0: 아니 주변에 좀 이런 어떤 노인분들의 연애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2: 저는 미국에서 정말 많고 미국은 하나님이 어머님한테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0: 조금,
2: 말씀을 드리는데
0: 조금 거슬려 그거.
2: 네, 우리 따님께서 콜드라이스 하트라이스를
3: 하트라이스.
2: 왜 본인이 우리 어머니가 성향이 있으시다는데
0: 그럼.
2: 난 연하가 싫어 라고 하셨는데 엄마 지금 찬밥 더운 밥으로 오십니다. 그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리셨다가 좀 셀렉션을 하시는 게 저 좋다고 조금 생각해요. 네네. 그땐 연하 연상 동갑 쑥쑥 들어오거든요. 그때 저는 좀 여유 있게. 네. 근데 뭐 찬밥, 덤밥, 비빔밥 뭐 다 나옵니다. 그때 저는 고르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0: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분께 희준 원장님이 선곡한 퍼스널 뮤직 하이퍼의 봄 사랑 벚꽃 말고 들려드리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세균은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2: 같이 막 놀러가고 피크닉도 가고 캠핑도 가고 이런 거 진짜 로망인데 우리 주주님이 저 대신에 그 로망 좀 이뤄주시고 가서 재밌게 놀다 오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 건데요. 4446님께서 신청해 주신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그리고 하늘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그리고 한혜준의 사랑인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정혜윤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결혼 15년 차인데요. 남편이 지방 출장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닭발 혼자 식은 다 저는 시판용을 쓰고 있기는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 먹어볼 생각은 못했어요. 토마토 가지고 뭐 저기 그냥 그 뭐지 마녀 주스 마녀 스프나 이런 건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퓨레도 제가 한번 우리 주주님도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0: 완전 대박.
1: 몽젤?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잘 만들었다. 몽젤.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2: 30가지
3: 소스,
2: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
5: 타조 커트 샤.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자, 대놓고 녹음하는 녹음방송 5월 23일 토요일 방송. 여러분의 정민이, 유상규, 균디와 함께 오늘도 녹음방송이어도 재밌습니다. 그냥 들은 컬투쇼는 여러분한테 남동훈 씨처럼 위로인지 또는 친구인지 가족인지. 자, 첫 곡 나갑니다. 에드시런과 저스틴 비버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I don't care.
6: 그래서 아는구나. 네.
7: 여기 의경, 뭐 해병.
8: 네. 드디어 쓸모가 있네요.
6: 의경, 해병. 그 시설 근무란 말도 알고 있었는데.
8: 그렇죠.
6: 그 경비 쓰는 거.
8: 네네네.
6: 근무가 끝나고 기대마로 복귀하는데 광화문 한가운데서 할머니 한 분이 양손으로 종이컵을 들고 손을 덜덜덜덜 떨고 계시더군요.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침 근무복 바지 주머니에 동전 몇백 원이 있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 종이컵에 동전을 넣어드렸죠.

0: 동전을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쨍그랑 소리가 나야 될 종이컵에서 퐁당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제 손등으로 튀는 커피방울.
1: 할머니 커피를.
0: 할머니는 커피를 드시는 중이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급히 급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도망치듯 복귀했는데요.
1: 어 정말 민망했겠다.
0: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새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 걸.
1: 그랬어야지.
0: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2: 이 할머니는 얼마나 당황했을까.
1: 그 동전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500원이었으면 하나 더 사 드실 수 있었죠.
3: 차규철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용길이의 꼭지털은 참 길어요. 제목이 용길이의 꼭지털이에요. 겨털을 땡겨다가 꼭지털을 이으면 매듭을 지을 정도로 길어. 한 마리의 물고기들은 용길이의 양쪽 꼭지를 먹이로 착각하고 콩 물고 도망가고 콩 물고 도망가고 콩 물고 도망가고 떡밥만 먹고 도망가는 물고기처럼 콩 물고 도망가길 반복했어요. 용길이는 혼신의 힘을 다해 꼭지를 부여잡고 수면이 일어나는데 작꼭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4: 나 꼭지가 없어질 뻔했어. 위험해. 위험해 꼴. 얼른 배 타요. 위험해요. 당신 꼭지 위험해.
3: 용길이는 따끔하긴 했지만 외국인 가이드 반응이 좀 과다하다 싶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은 아니.
4: 어떻게 흥분을 안 해요. 이 근처에 가끔 상어 나와. 피냄새 맡으면 어떡해. 빨리 타. 꼭지 피라.
3: 하마터면 꼭지고 뭐고 나만 하질 않겠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배에 올랐어요. 그날 밤 모든 상황을 들은 아내가 말했어요. 어머 자기 대단하다. 김병만도 저 꼭지 말로는 물고기를 못 잡아. 자기야 나 그냥 꼭지털을 그냥 밀어버릴까? 안 돼. 내가 내 겨털을 밀어봐서 알아. 그냥 밀면 더 두껍고 길게 날 거란 말이야. 아주 뽑아버리자. 아내가 뽁하고 뽑으면 용길이는 크헉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럼 아내가 허허해지고 다시 뽁크허크 뽁크허크 뽁크허크 뽁크허크 그렇게 작꼭지
5: 알프레도입니다.
1: 알프레도
5: 김준선님께서 보내줬고요. 여성분이세요. 저희 남편에게 몹쓸 치질이 생겼어요.
1: 아이고야.
5: 이게 상태가 좋으면 들어가기도 해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달고 다녔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 정이 든 건지
1: 달고 다닌다.
5: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치질을 알프레도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1: 가만 있어 알프레도. 들어가야 돼.
5: 그래서 종종 여보 요즘 알프레도 상태는 어때? 잠잠해. 이런 대화를 나누곤 하죠.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회사 이러고 말았어요.
1: 재밌어진다.
5: 그리고는 한 1년 지났나 회식이 끝나고 후배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 갑자기 후배가

0: 와 진짜
1: 왜 껍질을 물 막아? 왜?
0: 그 자판기 종이컵이 이렇게
2: 그렇죠 이제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이
0: 위치가 마시는 걸로 보인 거죠.
2: 예.
3: 너무 혼란스럽겠어요. 뱉어야 되는 대로 먹고 있으니까.
4: 자 선우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수 33건, 추천수 빵건입니다. 추석 선물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출근을 하면
5: 기사 양반, 그런데 내가 숫자가 잘 안 보여. 전화번호만 눌러줘.
4: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어떻게 전화를 해요? 천천히 돋보기 쓰시고 걸어보세요.
5: 난 돋보기 안 써. 노인네처럼 그런 걸 왜 써?
4: 아 그러시면 일 못하세요.
5: 내가 그래도 배달은 잘할 수 있다니까.
4: 기사님은 속으로 꾹 참고 혹시라도 또 간간무서시게요. 계단에서 쓰러지셨나 아님 넘어지셨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후다닥 올라가는 중 한 층을 남겨두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 아이고.
6: 친구들이 서로 자기는 작다며 푸념하다가도 야 됐어 아름이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
2: 진짜 작은가 보다.
0: 엄청 작은 거죠.
6: 뭐 이러는 정도. 그래서 전 작은 제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 매일 부모님께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조르는 게 일. 그래서 급하게 한쪽만 쌍꺼풀이 만들어진 상태로 나갔는데 아빠가 오!

0: 계속 이어진 거죠.
1: 와.
0: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바닥
2: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3: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해.
4: 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0: 그럼 오늘의 정말 스페셜한 게스트. 오! 와, 내가 여기 와서도 이 친구가 컬투쇼에 2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고?
6: 와,
0: 대망의 컬투쇼 첫 출연입니다.
6: 오 마이 갓.
0: 이야, 히트곡을 부르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제가 노래 제목을 말하면 랄라리 한서준 씨가 한번 불러봐 주겠습니다.
7: 네. 랄라리.
0: 자, 1집 잘 가.
6: 앞으로 가, 곧바로 가. 뒤도 보지 말고 뛰어 가.
0: 똑같네. 2집 대화가 필요해.
6: 대화가 필요해.
7: 똑같다.
0: 와, 잘한다. 자, 3집 김밥.
6: 잘 말아줘.
8: 한 20년 가까이 쉬었을걸요, 거의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또 그러기도
0: 아니,
8: 해요.
0: 아니, 공백기를...

0: 마이크 마이크 네 5879님께서는 랄랄이 노래를 끝까지 듣고 전화를 끊지 않고 성공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1: 이희범 씨
0: 여보세요?
1: 어? 이희범 씨
2: 여보세요?
0: 너 성공! 성공!
1: 끊은 줄 알았는 게 말이야! 왜? 왜 그랬어?
3: 끊은 줄 알았는
0: 이희범 씨 이희범 씨 네? 놀라셨어요?
2: 네? 네.
1: 나도 놀랐어요. 너무 너무 이 희범 씨.
0: 저기 컬트 쇼예요.
2: 지금 시간이 컬트 쇼가 아니잖아요.
0: 아니 주말 거 녹음하고
1: 오,
0: 있어요.
1: 예리하군.
2: 아 진짜요?
0: 예, 토요 의심이 아 의심이.
1: 오, 예리하군.
4: 마지막까지
1: 의심을. 근데 왜 끝까지 들었대? 아.
0: 컬트 쇼가 아닌데 왜 할 시간이 있는데 왜 끝까지 들었대?
2: 문자 보낸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요.
1: 맞아요.
0: 아 그럼 문자 보낸 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랄랄이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지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뭐야?
1: 늦게 말해요. 식당 그러니까, 떨어지는 줄 알았네.
0: 아 이따가 생방을 또 할 건데 오늘 이번 주 토요일 거를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2: 아 진짜요?
0: 자 그럼 선생님 우리 방송에서 지금 찾아드리는 거죠. 토요일 날 이 방송에 나가니까.
2: 네네.
0: 자 강수경 은사님을 찾으셨잖아요. 그죠?
2: 그때 당시에 보이스카우트를 했었는데요.
0: 아 보이스카우트. 아,
2: 네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항상 잘 챙겨주시고. 네 뭐. 뭐 집안 일이 있으면 뭐 좀 잘 챙겨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0: 따뜻한 선생님이셨구나.
2: 네.
0: 인상차기는 기억이 나세요?
2: 아 졸업 앨범으로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0: 아, 앨범으로 그냥 오래됐으니까.
4: 그렇죠.
2: 네.
0: 지금 이범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저 지금 83년생입니다.
0: 83년생.
2: 43인가 4인가
0: 참. 근데 이제
1: 4인가
0: 4인가
1: 그것조차 네. 기억이 나지
4: 본인,
1: 않군요. 네,
0: 그러면 4실 거예요.
3: 네. 맞아요.
0: 아니 그럼 강수경 은사님을 찾아.

0: 해보려고는 했어요. 그래서 아직 선생님을 하고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1: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같이 교직이 계셨던 분은 다른 분은 찾아갖고 연락은 하고 있는데요. 오. 그분께서도 지금 같이 교직이 계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0: 못 찾으신데?
1: 네, 못 찾으신다고. 요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2: 아, 그럴 수 있겠다.
0: 그럼 혹시나 네. 이 강수경 선생님이 컬투쇼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3: 맞아요.
0: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 하시죠.
1: 아, 너무 벅차서 말이 지금 좀 그러네요.
3: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요.
1: 강수경 선생님, 저 제자 이희범입니다. 우연치 않게 컬투쇼에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다면 인사님 한번 찾아뵙고 지금까지 못했던 말 전하고 싶고요. 항상 은사님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은혜 좀 어떻게 좀 갚고 싶은데 연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님 사랑합니다.
3: 멋지다.
0: 멋진 제자야.
2: 아 이건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강수경 은사님도 들으시면.
0: 그러니까.
3: 네. 아,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0: 그러니까 꼭 예. 네, 네. 노래 하나 네. 불러주실래요? 스승의 은혜 시작.
1: 스승의 은혜
0: 나를 갖다서 울어볼수록
3: 네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 씨 이범 씨 네, 이제 제 네네.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네네. 10만 원 상당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축하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좋은 하루 되세요. 이따가 생방 들으시고요.
1: 아 생방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저는 랄랄 성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도 이렇게 하면 돼요.
4: 알겠습니다.
0: 어렵지 않죠?
2: 빠르게 빠르게.
4: 머물러 주시고
0: 전화를 받으면 그냥 다다다다 떠들어요. 노래 시작되기 전까지.
3: 떨어지는 줄 알았어.
0: 자 저희는 4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SBS 생활정보.
1: 우리나라에선 돌잡이 때 실을 잡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이 있죠.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학은 천년, 거북이는 만년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학과 거북이는 장수와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혼식이나 명절처럼 중요한 날 학과 거북이 문양이 담긴 선물을 통해서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또 3살, 5살, 7살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시치고산 행사에서는 천년 사탕이라는 뜻의 치토세암의 자루에 학과 거북이 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는 것, 우리가 가장 이루고 싶은 바람 아닐까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갈지쇼 4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1: Let's go. 시작이 너무 좋아요.
2: 네.
3: 그러니까요.
1: 정말.
0: 시작이 너무 좋고 이 말말말 새 신곡에 대한 어떤 기운이 너무 좋아하고
1: 좋아.
0: 네, 오늘 텐션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 어, 예.
0: 아, 우리 랄랄 지난주에 이명아 굿즈 손수건을 방청원 쇼다는 모두에게 뿌리고 갔습니다.
1: 어? 네.
0: 어. 와.
1: 이제 없어요. 판매도 안 하는 거예요.
4: 아이고 아쉬워하신 어 뭐가 왔는데요?
0: 몇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
5: 아 가만 있어봐. 9시기 3시기 하고 4개 5개였어. 이거 8, 10개 있다.
4: 10개.
5: 아.
0: 이따가 뿌리고 가 또. 아, 우리 아이들 주라고 가라. 아이들.
1: 아이들 애기들 먼저 주고.
0: 그래. 애들 먼저 애기들
5: 하나,
0: 주고.
5: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명의 어른은 네 명만 받을 수 있다. 뱃속에도 있구나. 그래 그럼.
0: 여기고. 뭐 우리 이명아 여사가 본인의 굿즈 손수건을 주고 갑니다. 야. 우리 자두 씨도 이명아 씨 온라인상에서 봤죠?
4: 아, 그럼요. 알죠, 이모님.
0: 어쩌다가 저런 캐릭터가 터져갖고 그냥.
4: 야, 나도 갖고 싶다 저거. 아유, 아유 좋겄다. 아유 부럽다.
3: 난리가 났어요. 에.
4: 아유 부러워라.
5: 됐어.
0: 잘 뿌렸습니다.
4: 나도 갖고 싶었는데. 됐어.
5: 아이 드림 되지.
4: 아이 참.
1: 그 안에 들어있는 시는 직접 쓴 거예요. 자작시입니다.
4: 아주
1: 와, 인생이라 무엇인가. 바퀴벌레 같은 한낱 인생. 제가 네. 지었어요.
0: 자, 우리 그 자두 씨가 네. 싱어게인 4에 출연을 해서
3: 맞아요, 네. 맞아요.
0: 오, 많은 분들 저도 그 영상을 봤고
1: 저도요.
0: 방송할 때 저도 이제 봤거든요. 너무 반갑더라고 오랜만에
4: 아,
0: 나와서
4: 많이 망설였다 나간 건데
0: 그러니까,
4: 반가워 주셔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1: 너무 좋았어요.
0: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대 잠깐 영상으로 어, 볼까요?
3: 그리고 너무 똑같으셨어요.
1: 너무 똑같았어요.
3: 아, 예전에 딱
0: 그냥 세월이 무색해.
3: 네, 진짜로.
0: 갑자기 톡 튀어나온 것 같아. 어. 이 과거에서 그냥.

0: 이게 예전에 활동할 때랑 네. 거의 그 몸매나 몸무게 뭐 이런 게 다 똑같지 않아요?
1: 몸무게 똑같고요. 와. 키 똑같고요. 거의 뭐 그러니까 한 25년째, 26년째 변함 없는 것
0: 대박입니다.
1: 같아요.
2: 대박입니다. 네. 대박이다.
1: 네. 그대로 있는데 야 진짜 긴장됐어요 정말. 저는 경연이라는 거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갔는데 너무 떨렸는데 딱 이제 MR이 나오고 제 노래가 나오는데

0: 갑자기 너무 신나는 거예요.
1: 어, 또 그냥 막 즐기자지만 올라가고 있더라고.
0: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주체가 안 돼서 잠시 제가 뭐를 하러 왔는지 잠시 잊고 엄청 즐겼죠. 그 덕에 이제 예전 노래들과 화해를 하고 오랫동안 안 불렀거든요. 자두 노래를.
1: 그래, 불렀어요.
0: 날라이 씨가 더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2: 왜 안 부르셨어요?
1: 왜 싸웠어? 왜 예전 노래랑 왜 싸워?
0: 제가 자두인 게 자랑스럽지가 않았어요.
2: 왜요? 옛날에 왜요?
0: 아,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게 락밴드하고 락커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신기한 거 하고 싶었는데
1: 살짝 애들을 외면했구나.
0: 네, 뭔가 이제 재밌는 이미지가 된 걸 좀 벗어나고자 수없이 망하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나왔잖아요.
2: 네. 자두로 돌아온 거예요?
0: 많이 해보고
2: 호무시가 될 뻔했고
0: 잘 말다 말아먹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1: 네, 잘했어요. 네. 자두는 자두예요.
2: 맞아요. 그러니까
0: 지금은 감사해요.
2: 너무 지금 좋아요.
0: 다 귀여워요 그냥.
1: 이때 요 무대에 달린 베스트 댓글들 보면 초대 가수 축하 무대 같다고.
3: 아, 이거 축하 무대
1: 오기 전에 참가한 사람 같지 않다고.
2: 맞아요. 아유,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프로였음. 솔직히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위인이지.
1: 그렇지.
2: 맞잖아요.
1: 그렇게 생각해야지.
2: 그렇죠.
3: 그리고 또 성량이면 성량, 음정이면 음정, 딕션이면 딕션, 무대 매너면 무대 매너, 모든 게 균형 잡혀 있네. 그러니까. 진짜 가수.
2: 아 진짜 가수. 아
0: 정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정말
1: 감사합니다. 야 이번에는 사랑의 콜센터 두 번째 주장하겠습니다. 딕펑스 김태형. 이름 졌어요 이름? 애 이름?
3: 애 이름 지었어요.
0: 아,
1: 뭘로?
3: 김서호로 지었어요.
1: 서호.
3: 서호.
1: 뭐 무슨 뜻이 있어요?
3: 차례서의 클호인데
1: 차례대로 커라.
0: 차례대로.
3: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이게 무슨 거기서 받은 건데 되게 좋은 이름이래요.
0: 그래가지고 뭐
3: 아 좋겠구나 하고 그냥 했습니다.
1: 서호 아빠.
3: 서호
2: 아빠네요.
1: 오,
2: 네.
1: 서호 아빠.
2: 서빈이 서호 뭐야?
3: 아 그러네. 서빈
2: 왜 이래 정말?
1: 돌림자야 뭐야?
2: 화장 내주려 그래? 차례대로 커라.
3: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서호 아빠가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3: 오늘은 버스커 버스커의 꽃송이가.
1: 예.
3: 준비나서. 네. 8969님 추억이 가득 담긴 저희 동네 마트가 곧 문을 닫는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가족이 총출동해서 가고 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유모차를 탈 때 걸을 때 학교를 다니는 지금도 추억이 가득 담긴 곳인데 너무 엄청 아쉬워요.
1: 그래 동네 가게 슈퍼마트 이런 게 문 닫으면 진짜 아쉬워.
0: 맞아요.
1: 좀 멀리 가야 되잖아 그러면 또.
2: 다음 9125님 5월 16일에 결혼합니다. 잘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물결 느낌 뼈.
1: 네.
3: 아. 이제 하셨겠네요.
1: 이제 하셨네.
0: 하셨다.
1: 네.
0: 하셨나?
3: 아 그럼 안 계시려나 지금?
1: 아 신혼여행 갔나?
3: 신혼여행 가셨어요.
2: 그쵸. 딱 지금 4일차거든요.
1: 아, 신혼여행 갔을 수도 있겠다.
3: 그죠.
1: 우리가 지금 20일에 지금 녹음을 하는 거니까.
0: 네.
1: 어디다 할까요?
0: 동네 마트 해야 할
2: 거. 마트 분 닫는다고 한.
1: 그래.
2: 마트. 추억이 많은 분. 8969님.
1: 8969. 난 모른
3: 척할. 여보세요?
4: 여보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동네 마트가 문을 닫아가지고 좀 상심이 크시다는 얘기를
1: 맞아,
3: 들었어요.
1: 상심이 크대.
3: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애기 뱃속에 있을 때도 가고 유모차 탔을 때 가고 걸을 때도 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다셨는데 거기에 문 닫아서 온 가족이 총출동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 거거든요.
1: 사연을 보냈잖아요 이분이.
3: 네 그죠? 사연을 보냈잖아요.
1: 넌 누구예요?
3: 저 딕펑스 김태현인데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 건데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선물 드리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1: 끊지 마세요. 예 끊으면 안 돼요. 선물이 날아가요.
3: 끊지 마세요.
1: 노래 빨리
3: 켜주세요. 오케이
1: 됐다 끊으면 안 돼.
0: 하나,

0: 거야. 감사합니다.
1: 모니카 노래 너무 좋다.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리네. 자, 그랬거나 저랬거나 8969님은 끝까지 노래를 듣고 전화를 끊지 않았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2: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아, 말하기 전에 성공, 성공!
3: 아,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안 끊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1: 아, 이거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컬투쇼에. 어느 동네 무슨 마트?

0: 마트가 없어졌었어요.
1: 어디요?
2: 현대마트.
0: 현대마트. 현대마트. 오.
2: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체인 큰 마트는 아니고 이제 동네
3: 마트네 진짜로. 네.
0: 동네 그 동네 사신 아주머니 아저씨께서 하시던 마트였는데 그게 문을 닫았어요. 아하.
1: 그래서 울었어요?
0: 눈물이 조금 났어요. 거기 완전 어릴 때 볼 좀 했어요.
3: 아, 그렇구나. 아,
1: 노력을 좀 했어요.
2: 노력을 좀 했어요.
1: 진짜요?
0: 어? 아, 진짜 몰라.
2: 아, 진짜 몰라요.
1: 몰라, 네. 포항인데.
2: 포항 날씨는 너무... 지금 어때요?
0: 아, 근데 제가 지금 사는 데는 순천이에요.
2: 아, 전라도로 갔어요, 또?
0: 시집을 순천으로 가버렸어요. 아~

0: 아, 부담된다. 다 성공하시니까.
1: 자, 이제 남은 건 오늘 스페셜 게스트 자두입니다.
2: 아, 예!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1: 바로 이 노래를 준비하셨죠?
3: 드디어 네.
1: 김밥.
0: 갑니다.
1: 말아야지 말아야지.
0: 하시면 안 되는데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1: 자, 후보 문자 하나씩 먼저 읽어볼게요.
0: 네, 3098 님이요. 얼마 전에 사무실 택배 기사님이 바뀌셨는데, 어머,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 커플 CC였던 그 오빠였었는데
3: 바지 자락을 잡고 주머니에 쏙쏙 꼭꼭 넣어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았네요.
1: 58된 자식한테 용돈을 주신 거예요?
0: 엄마한테는 네. 아직도 애기니까.
3: 그러니까요.
2: 어, 나이 먹어도 똑같지 뭐.
3: 오늘 아침 주머니를 살펴보니까 봉투 안에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1: 우와.
3: 그동안 용돈 받으신 거 모아서 장남 생일이라고 털어주신 거 같은데.
1: 어머머머. 나 그렇게? 아니잖아.
0: 보통은 이제 드릴 나이긴 한데.
3: 그쵸. 58번째인데.
1: 넙죽 받았네 고대윤이.
2: 주머니 속에 꽁꽁 넣어주셔가지고 또 그거를 또 빼가지고 샜네.
0: 아니라고요?
2: CC.
0: 알겠습니다.
1: 자, 택배가 와 캠퍼스 커플이었던 그 오빠가 택배를 하고 딱 나타난 거야.
0: 너무 진짜 받은 줄 알고 나 진짜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나왔어?
1: 진짜 막 자다 받은 거 같잖아.
4: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0: 한 번만 더 걸어주세요. 한 번만.
5: 여보세요.
2: 이 진짜 떨리거든요.
0: 아니 근데 여기서 들으면 진짜 전화 받은 거 같아요.
3: 아 너무 웃긴다.
0: 아, 나 진짜 여기까지.

0: 거의 성공 확률 80% 90% 이상인 것 같은데. 나중에 요거를 진짜 컨텐츠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택슐랭 가이드 해가지고 택시 기사님들 모르는 지역 가가지고 기사님이 추천해 주신 곳으로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맛집을 고르는 기준들이 다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높고 떨어져 버려 있으면은 더 좋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맛집 공유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 막 이제 줄 서는 문제 때문에 이게 알려져 버리면은 이제 자기가 편안하게 가던 그 맛집이 줄을 서야 되니까 아, 맛집 정보 공유도 이제 좀 각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제파워의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아 계속 먹는 얘기했더니
1: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4: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뭐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신받다.
1: 아직 12개월 차 귀요미 딸이랑 놀아주는 게 쉽지만은 않은 초보 아빠입니다. 특히 와이프가 볼일 있거나 외출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초보 아빠랑 고군분투하는 와이프, 당긋 웃는 얼굴이 매력적인 테리 모두 사랑해. 노래는 요즘 초보 아빠에게 가사가 와닿는 두어스의

가슴에 멍이 들어도 밥만 잘 먹더라. 진짜 이런 상황에서 또 먹는 얘기인가 싶게 일단 먹어보는 거고요. 여자들은 눈물 씻고 화장하고 일단 외모 재무장부터 하겠다 이런 반응이죠.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더 멋져지고 더 이뻐져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이자 반전이다.

0: 소라 소라
1: 푸르른 소라.
0: 우리 환우님도 머릿속에 참 생각이 많겠네요. 이 노래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상황이고, 네, 우리 환우님의 저격수, 환우님의 MC 스나이퍼, 어머니와 환우님을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MC 스나이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만한 예술인 너로 태어날 수 있는 나 진짜 한국인. 나의 영혼 물어다 주 평화 시장 비둘기 위로 떨어지는

0: 불 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다 따따라따따, 따따따, welcome to world!
1: 선물,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고요. 고요한 숨냄새에 잠시 빠져있다 보면 어디선가 반짝, 잘못 봤나? 하는 순간 다시 호로록 반짝. 그게 바로 그토록 찾던 반딧불이입니다. 매일을 화려한 불빛 아래 살면서

가서 사진으로 찍을 수도 없는 걸 왜 그렇게 찾아 나설까요? 아마도 그 어둠에선 가장 큰 빛이니까 그 빛을 온전히 내 눈에만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You are Super AI 박서현의 러브게임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서현입니다. 오늘부터 옥천에서 반딧불이 축제가 시작이 되고요. 옥천하면 또 우리 미주 씨가 생각나는데 옥천 예. 6월이면 제주도 고자왈에서도 또 전국 곳곳에서 반딧불이 탐방이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뭐 스마트워치, 손전등 빛이 나오는 건 절대 사용 금지고요. 대화 당연히 금지고 뭐 먹는 것도 금지고 깜깜한 숲속길을 예, 정해진 인원이 조용히 걷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이건 뭐 눈을 감고 걷나 이런 느낌이래요. 너무 깜깜해서.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불빛이 하나 반짝하고 다시 또 저기서 반짝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앞에 막 날아다니고 그걸 발견하는 게 엄청난 희열이라고 합니다. 경험하고 싶어요.

0: 커지죠. 예. 월요일까지 연휴인데요. 좋은 곳 다니시다가 이런 반딧불이도 발견하면 더 좋을 것 같죠. 잠시 후 2부에서는 러브게임의 법칙,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주간 베스트로 소개합니다. 지난주 소개된 사연 중에 최고의 사연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3, 4부에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어드릴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차트쇼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태연 들리나요? 2461님의 신청곡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또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사연 보내주세요. 김채연님 친구랑 오전에 만화방 갔거든요. 김채연님 엄마랑도 꼭 다시 한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선물 갑니다. 박기태님 혼자 러닝하면서 듣고 있어요. 매주 이 시간이면 2시간 고정입니다. 아이고 기태님 감사드립니다. 러닝메이트가 전 거죠? 확실한 거죠? 아 이게 좀 힘을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박기태님께도 선물 가고요. 아, 신나는 곡도 이어드릴 테니까 예 저와 함께 쭉 달려주시고요. 5200님의 신청곡 나가요. 엄마, 아빠, 언니, 저 이렇게 네 명이 드라이브 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언니랑 동시에 문자 보냈는데 누구 문자를 읽어줄지 서로 기대 중이에요. 제 문자를 읽어주세요. 우리 가족 사랑해. 5200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 축하. 신청곡 나가요. 세븐틴 청춘 찬가.

주무신 건 다행인 것 같죠. 청소는 뭐 내일 해도 늦지 않아요. 정장님님께 선물 가고요. 015B 박재정이 함께한 5월 12일 이어집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따뜻한 계절인 5월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실천들로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려요. 러브게임의 법칙이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감동을 준 베스트 사연을 꼽아봅니다. 지난주 5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방송된 사연 가운데 최고의 러브스토리는 무엇이었을지 사연으로 다시 만나봅니다.

0: 어린 시절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 집으로, 고모 집으로, 큰아빠 집으로 이리저리 옮겨가며 자라온 저. 일찍부터 내 집, 내 가족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해 독립을 했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꿈을 이루는구나 했는데 그 꿈은 악몽이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심한 말을 쏟아내고 물건을 내던지고 그런 남편을 피해 결국 3개월 만에 지갑 하나 달랑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장 친한 친구의 집으로 향했죠. 나 갈 곳이 없어. 그래 잘 왔어. 우선 뭐 좀 먹자. 친구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같이 살던 친구의 오빠 역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머물면서 친구와 친구 오빠의 도움으로 이혼을 진행했고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죠. 새로운 직장을 찾아 열심히 돈을 모은 끝에 친구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 이사 간다니까 괜히 섭섭하네. 뭐가 새 출발 축하할 일이지. 내가 케이크도 사왔다.
1: 오, 우리 오빠 웬일이래. 자, 그럼 소원 빌고 촛불 끄자.
0: 다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는 내게 너무 감사한 이 두 남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한 동네에 살면서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친구의 오빠와도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지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데
1: 어? 오빠?
0: 오빠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에 뭔가를 숨긴 채.
1: 어디 다녀왔어? 등 뒤에 뭔데? 그거 뭔데? 반찬 갖고 왔어?
0: 아, 뭐 반찬은 아니고. 오빠가 들고 있던 건 꽃. 오랜 시간 널 봐왔고 내 마음에 확신도 들었고 이제 고백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시작해보자. 내가 너 지켜줄게.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자가 두려웠고 또 혹시라도 잘못돼서 친구마저 잃을까 걱정이 앞서서 결국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죠. 미안해 오빠. 난 아직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으면서도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저를 기다려줬죠. 그렇게 1년. 시간이 갈수록 오빠의 진심이 느껴졌고 믿음이 생겼고 내게도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친구를 찾았죠.

0: 있잖아. 혹시 내가 오빠랑 만나도 괜찮을까?
1: 일찍도 말한다. 나는 진지하게 오빠가 털어놔서 알고 있었고, 두 사람 내가 제일 믿는 사람들인데 나는 무조건 응원해. 무조건.
0: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친구의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이제 우리 딸이다,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건네는 이 한마디에 그동안의 외로움이 모두 녹아내리고 마음속 빈자리가 꽉 채워졌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지금 저는 가진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이, 평생 내 편인 친구이자 시누이, 그리고 어릴 적부터 빈자리로 남아있던 엄마 아빠까지. 사랑과 행복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내겐 남은 것이 더 클 테니, 지난 시절 못 받았던 사랑만큼, 아니 그보다 더더 많이 드디어 얻은 내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이 가득한가 봅니다. 3641님, 가장 친한 친구가 시누이가 되고 친구의 오빠가 남편이 됐다니 지나간 아픔보다 더 큰 행복이 찾아와 준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쵸? 아픔은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다행이고 우리 많은 솔방울들이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편하게 긴 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읽어드릴게요. 소유 유승우가 함께합니다. 잠은 다 잤나 봐요.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2: ENL 하루팀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4: 깨요. 본죽의 비빔밥.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0: 100%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 르노.
2: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넌.
1: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흰 시든꽃에 물을 주듯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번에는 20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4년으로 옵니다. 2024년 5월 넷째 주 체리곡은 아이들 정규 2집 수록곡이었죠.

다시 2004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04년 5월 넷째 주 6위. 김진표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이적 씨와 함께해서 더 반가웠던 곡입니다. 김진표 4.5집이자 솔로 활동 7년 동안의 음반을 정리한 베스트 앨범에 수록된 타이틀곡이자 신곡이었습니다. 팬에게 김진표 씨도 물론 멋졌지만 솔로 래퍼 김진표 씨를 좋아했던 분이 엄청 많았죠. 시간을 찾아서 이어집니다.

0: 먹을 수가 있다고.
1: 이어서 2004년으로 넘어갑니다. 2024년 6위고 데이식스의 예뻤어가 6위. 2017년에 발매된 곡인데요. 2023년 연말

이번에는 5위로 가볼게요. 2004년입니다. 2004년 5월 넷째 주 5위는 5 기억하시나요? 우정태, 장혜영 3 계속 이어드립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음원 차트는 물론이고 노래방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합니다. 고민 중도 흥행 덕에 첫 대학 축제 무대에 오르기도 했어요. QWER 고민 중도.

인기가요 3팬 이번에 4위 가볼게요. 2004년입니다. 5월 넷째 주 4위는 I like that. 크레이지카이 데뷔곡입니다. 스위티. 크레이지카이 하면 알렉스, 호란 이분들이 먼저 떠오르면서 그룹인가 혼성 듀엣인가 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 두 분은 모두 객원 보컬입니다. 실제로는 프로듀서인 크레이지, 본명 김성훈 씨 단 한 명으로 구성된 원맨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토이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뷔 때부터 세련된 감성과 실험적인 사운드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스위티.

캠페인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FM.
1: SBS AN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엑셀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심혜진입니다.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1999년부터 심혜진의 시네타운으로 여러분과 6년 가까이 함께 했었는데요. 매일같이 만나서 그런지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함께 있던 이 공간에서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 정말 뭉클하네요. 그때도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는 이 자리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내일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혜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Everybody get up.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2004년 그리고 2024년 크로스 차트 이어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네요.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가 한국 영화 최초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황금종려상에 이어서 2등에 해당하는 큰 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퀴즈,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오대수는 15년간 감금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억의 바유 바나나 우유가 선물로 갑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타이버 음원 역시 대박이 나면서 4개의 음악 시상식에서 OST상을 휩쓸기도 합니다. 소나기 이어집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개념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이제 2위 넘어갑니다. 먼저 2004년 5월 넷째 주 2위 곡은 코요테 디스코왕 코요테 6집 타이틀곡이고요. 이때부터 백가씨가 합류를 합니다. 지금의 신지 김종민 백가씨 체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동안 계속 순정, 만남, 시련, 파란, 비상 등등 두 글자 제목의 노래로 활동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디스코왕 네 글자 제목의

자, 이번에는 2024년 2위 곡 만나봅니다. Everything okay, my man? Turn the music up. 지코와 제니가 함께한 스팟 2위입니다. 늦은 밤 우연히 파티에서 만난 두 친구의 꾸밈 없는 순간을 노래하는 곡이고요. 지코, 제니씨 만남 그 자체로 화제가 됐습니다. 발매하자마자 어딜 가든 이 곡이 들려왔었죠. 스팟 이어갈게요.

0: minute.
1: 인기가요. 탑10 드디어 대망의 1위들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부터 발표할게요. 2004년 5월 넷째 주 1위 곡은 조 PD 피처링 인순이 친구여 흐르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기억나세요? 꼬마부터 어른들까지 막 팝핀 같은 춤추고 처음 들으면 너무 신나고 좋은데 노래를 곱씹다 보면 울컥한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젠 뭘 하더라도 그 시절 같을 순 없으리요. 이 가사가 울컥한다며 한번 들어보세요. 2004년 1위 곡 조 PD 친구여 이어집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의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4: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 탑10 오늘은 2004년 그리고 2024년 크로스차트 이어드렸는데요. 이제 단 한 곡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습 추억의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22년 전 오늘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영화 올드보이. 여기서 주인공 오대수가 15년 동안 먹은 음식은 정답. 2번 군만두. 군만두가 이렇게 꽉 좀 닫혀있는 모양이잖아요. 이게 감금돼 있는 그때 그 상황과 잘 맞아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추억의 빠유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 곡. 2024년 5월 넷째 주 1위 곡은 I'm like 시작부터 너무 멋지죠. 슈퍼노바. 에스파 정규 1집 선공개곡입니다. 에스파 특유의 새맛을 잘 느낄 수 있는 노래고요. 각종 연말 시상식 대상을 휩쓴 곡이고요. 빌보드 선정 올해 최고의 K-POP 1위를 기록한 곡입니다. 에스파 슈퍼노바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솔방울 사랑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스킨.
1: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

0: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족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2: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2: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3: 잘 만들었다, 몽잘.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우리의 일상엔 감사한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등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 하나 발견해 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1: 마음이 싱숭생숭해

2016년 5월 23일 토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이무진의 무무의 하루였습니다. 요즘에도 꾸준히 감사일기 적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만일 제가 오늘 감사일기를 적는다면 세 가지 정도 말해보면은 첫 번째.

0: 번째, 영스 DJ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 두 번째, 완디라서 감사하다. 기념일 날이에요. 어린이날, 도련님 생일, 어버이날, 제 생일, 친정 부모님 결혼기념일, 남편 생일. 와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게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기념일들이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항상 있는, 매년 돌아오는 그런 기념일이지만 뭐 어때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팀과 함께합니다.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Can.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주일 일상에 별점을 매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학생 때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만났습니다. 옛 추억에 잠겨 별점은 4점이요.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맡기고 왔어요. 별점을 1점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한 주 에피소드와 별점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제 완소들의 리뷰 사연 만나볼게요. 8487님, 아이와 강원도 여행 가서 놀이공원 오픈런하고 천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신랑은 운전 중이고 아이와 라디오 들어요. 쉬는 날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뿌듯해서 5점 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요새 이제 아이들은 놀이공원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픈런 하면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찬 하루를 보내신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서 다 제가 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하영님, 원래 피부 답답한 걸 안 좋아해서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고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요. 친구들이 이젠 진짜 피부 관리하는 나이라고 해서 선크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피부 건강을 위해 3.5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인터넷에 저도 원래 선크림을 그렇게 안 발랐었거든요. 피부과에서 어디까지 발라드릴까 했을 때 그냥 로션까지만 바를게요 이러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하루 저희 엄마께서는 선크림을 정말 꾸준히 바르시는데 집에 있어도 바르세요. 근데 그걸 안 시켰어요 전. 근데 이제 인터넷에 쌍둥이 분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한 분은 이제 집에서 잘 계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이제 일을 밖에서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햇빛을 많이 보시는 분은 정말 피부에 노화도 빨리 찾아오고 주근깨부터 시작해서 주름도 그렇고 많이 타고 피부에 노화가 진짜 다른 분에 비해 되게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은 집에서만 있으셨는데 선크림 바르셨던 분은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크림의 중요성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라고 느끼고 나서부터는 얼굴과 목까지 꼭 발라주는 편입니다. 진짜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차이가 이게 쌓였을 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4838님 0점이요. 어제 팀 회식을 마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누워만 있었네요. 제 주량보다 넘게 마셨더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뭘 먹지도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가끔 술을 마시는 약속들이 있거나 할 때 제 주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섞어 마시게 되거나 할 때 정말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돼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물만 마시고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하루 온종일 날리게 돼서 그때마다 느끼죠. 술에 시옷도 듣기가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다시 실수를 하게 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게 또 사람이죠. 네,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점을 매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이비의 바본가 봐.

피아노가 켜지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가볍게 운동을 시작했네요. 집이 13층인데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계단 오르기부터 시작해서 저녁 식사 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걸었답니다. 그런 저에게 별점 5점 주고 싶어요. 완디가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13층이요. 무릎이 아프시다면은 다른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실천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응원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쯤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한 줄 리뷰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Ciara의 Level Up. 5, 4, 3, 2, 1.

시아라의 Level Up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만점 리뷰 만나볼게요. 4559님, 별점 5점 주고 싶은 한주네요. 어제 퇴근하고 왔는데 현관에 남편 신발이 있는 거예요. 원래 다음 주 월요일에 온다고 하고 저 몰래 서프라이즈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이런 서프라이즈는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며칠 더 일찍 오신 만큼 남편분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시훈님, 체중 관리하느라 매일 닭가슴살만 먹다가 바디 프로필 촬영도 끝났겠다. 이번 주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습니다. 게장도 먹고 족발도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별점은 만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바디 프로필 촬영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번 주에 드시고 싶으신 거 게장, 족발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에 콜라겐. 그래도 건강한, 나름 건강한 식단을 드셔서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몸을 만들지만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몇 킬로는 찌더라도 유지하는 게 전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보내주신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2부도 행복하게 해줄게.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씹으면 바다향이 툭 터지는 해산물, 미더덕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늘 헷갈리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만둥인데요. 삼김새도 비슷하고 요리에서 나오면 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오만둥이의 정식 이름은 주름미더덕. 오만 곳에 붙어서 산다고 해서 오만둥이, 오만특이처럼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미더덕은 대부분 겉껍질을 벗겨내 유통되기 때문에 매끈하고 길쭉하면 미더덕, 오돌오돌하고 둥글면 오만둥이라고 합니다. 제철도 달라서 미더덕은 봄이 가장 맛있고요. 양식이 까다롭지 않은 오만둥이는 사계절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주 리뷰 코너로 함께 할게요.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충전해서 4점, 아쉬운 결과를 들어서 속상한 마음에 2점, 이렇게 한주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와 별점을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남겨주신 리뷰 사연 만나볼게요. 6529님, 이번 주는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일러서 다른 루트로 출근했어요. 다행히 사람도 많지 않고 지하철도 널널해서 좋았습니다. 부지런한 저에게 별점 만점 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다른 루트? 어떤 루트였을까요? 오,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출근 시간대 사람들이 많으면 복잡복잡하고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들한테 치이고 막 더 힘들고 숨 막힐 것 같은데 지하철도 널널하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좀 마음도 가볍게 행복하게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진짜 이 5분 차이, 10분 차이가 되게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 부지런해져서 여유로운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현수님, 평일 내내 아파서 집에만 있다가 주말에 몸이 가벼워져서 오랜만에 환기도 하고 여유롭게 집콕 라이프를 즐겼습니다. 직장 동료들 말고는 아무도 안 만났지만 외롭진 않았어요. 별점 3점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일단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진 상태이시죠? 어떤 것 때문에 아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있지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크기 때문에 아파서 있었던 건

는 속상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 주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별점을 매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달의 소녀의 위성.

이달의 소녀의 위성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리뷰 사연을 만나볼게요. 7947님, 오랜만에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젠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베이글과 커피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쇼핑까지 했으니 별점은 4점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에 진짜 한 몇 달?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은데. 아니면 진짜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팝업 스토어도 워낙 많고 전 이제 디저트 팝업 때문에 찾아가는 거긴 한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무조건 컴백하면 그 갑니다. 컴백했을 때 그 방송국이 그 근처여서 대기를 하는 시간대 가서 먹을 거를 잔뜩 사온다던가 해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것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리은정님, 여행 다녀와서 일상으로 돌아온 한 주였어요. 리프레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일하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조금 피곤한 것 때문에 별점은 4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행 다녀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쉬고 싶고 잘 힐링을 하고 온 만큼 더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리프레시하고 다시 돌아온 거다 보니 좋은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여행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을 가득 안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마이클 캐리언의 The Simple Things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한 여행 리뷰 사연 만나볼게요. 김희정님, 저는 3학년인데 한 주가 끝나서

지는데 앞으로도 시간 되실 때마다 가족분들과 이런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미라님, 신랑이랑 만 6살, 3살 아들 둘과 한강 야경 보러 가는 중이에요. 좋아하는 영수와 함께하는 주말 나들이 좋네요. 만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요새 날이 너무 좋아서 차 말띠 맘이에요. 막달이 다가오기 직전에 남편이랑 단 둘이 속초 다녀왔어요. 내년엔 셋이 속초 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는 별점 5점이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막달이 다가오기 직전. 몸도 많이 무겁고 또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어디 꼼짝도 못하고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속초에 가셔서 그 장소들마다 사진을 찍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똑같은 장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똑같이 세 분이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또 새롭게 와. 네, 너의 파도 듣고 올게요.

0: 소금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압력 압력 사과미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압력 압력 사과미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압력 압력 사과미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웬디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3부와 4부는 여러분이 직접 추천한 라인업으로 채워진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둘이.

0: 있어요. 흙먼지와 꽃가루, 가축 분진까지 더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중 콧물이나 눈이 따갑고 숨이 차면 일손을 멈추고 몸 상태를 먼저 살펴주세요. 대기질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인생은 월프레스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2: 아니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3: 전세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광고기 가성비 갑.
7: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Kibar YMF. Wendy의 영스 치치 3부 시작했습니다. 3, 4부는 영스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하는 소들이 씻을 때 듣는 노래, 듣기만 해도 샤워한 것처럼 개운해지는 노래를 라인업으로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영스 홈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추천하고 싶은 라인업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3, 4부에 각각 라인업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웨딩 페스티벌 라인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퐁당님,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신청합니다. 예비 신부인 여자친구가 이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프로포즈나 결혼식 축가로 너무 불러주고 싶은데 제가 음치라 걱정입니다. 잘 불러줄 수 있겠죠? 괜히 그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닐까 고민이 됩니다. 근데 열심히 연습해 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노래를 제일 잘한다기보다는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에게 맞는 키를 고르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곡이 나에게 좀 높다 하면은 키를 한 키, 두 키, 세 키 이렇게 점점 낮춰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나에게 맞는 키를 선정을 한 다음에 가사 전달. 네. 가사 하나하나 약간 눌러 우리가 글 쓸 때 눌러 쓰듯이 노래 부를 때도 가사 하나하나 전달하듯이 좀 불러보시면 아마 또 예비 신부님께서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결혼 축하드려요. 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듣고 왔습니다. 다음 라인업도 만나볼게요. 이영랜님, 챕터 이후 추천합니다. 얼마 전 딸이 팬을 위해 불러준 축하 영상을 보여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혼인 딸이 언제라도 결혼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입장곡으로 틀고 싶네요. 딸, 올해

우리는 연애라도 하자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쵸. 네, 저도 이 영상을 봤습니다. 네, 영상을 봤고, 이게 10년 넘게 됐던 팬분이 이제 팬사인회에 오셔가지고 요청을 하셨었는데 서프라이즈로 찾아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수도 되게 떨려, 뭐 저도 영상을 봤을 때 이 가수분도 되게 떨리는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근데 올해 함께 했었던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그거를 노래를 부르다 보니 또 약간 울컥도 하고 그런 감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 챕터 유라는 곡이 새로운, 너가 나의 또 하나의 새로운 챕터다 라는 그런 가사로 된, 영어로 된 곡인데, 그 팬분께서 오래도록 또 아티스트분을 응원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챕터를 써준 만큼 또 그 팬분이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니 그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챕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0638님, 데이드림 듣고 싶어요. 친구가 신부 입장곡을 고민하고 있길래 바로 이 노래를 추천해줬어요. 본식 드레스가 차분한 실크 느낌이라 이 노래랑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친구가 입장할 때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 노래가 그 신부 입장곡으로도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의 지인들도, 지인들까지는 아니고 지인, 아직까지 지인, 예, 샵 선생님께서도 이거를 최근에 또 결혼하셨는데 신부 입장곡으로도 또 쓰셨었고, 저한테 영상도 보내주셨었는데, 그만큼, 그리고 SNS에 이런 거 추천하시는 노래들을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웨딩 플래너라던가 이거 도와주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걸 또 짧게 편집해서 올리시는 걸 봤었는데, 이 곡을 또 한 걸 또 봤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도 그렇고 노래가 예뻐가지고 또 많이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라인업 퀴즈 나갑니다. 우리 이영래님과 0638님이 추천해주신 노래의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분은 레드벨벳의 메인보컬로 When This Rain Stops, Like Water, Sunkiss, 그리고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같은 OST까지 가수뿐만 아니라 영스트리트 DJ 완디로서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완소들이라면 문제 듣자마자 바로 눈치채셨겠죠?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받는 동안 저희는 이영래님과 0638님이 추천해주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Chapter U 그리고 Daydream.

0: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폭스바겐포드 랜드로버.
3: Don't worry, be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5: 유리력이 올라간다. 순알콩 간장 간장.
6: 탈지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의 풍미를 살렸다.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9: 생활정보.
10: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하얀 꽃이 눈처럼 핀 나무들이 자주 보이죠. 바로 입함나무입니다. 입함나무는 꽃이 흰 쌀밥을 닮아 입함나무에서 이름이 유래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최근 입함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입함나무는 병충해가 적고 관리가 쉬워 도시 가로수로 활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잎이 넓고 풍성한 입함나무는 도심 속 먼지를 잘 붙잡아주기 때문에 매연이나 미세먼지 같은 도심 환경에 도움을 주고요.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도로의 열기를 낮추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도심 속 작은 쉼터가 돼주는 입함나무. 입함나무 아래를 지날 때 잠시 멈춰서 5월의 공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

웬디의 영씨 시트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영씨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합니다. 추천해주신 라인업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MR도 잘 안 들리고 시작부터 음정도 높게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노래 진짜 높거든요. 결국 제대로 못 불러서 축하 끝나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젠 시간이 좀 지나서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그때 얘기도 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원래도 높지만 이게 나중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 파트가 제일 높죠. 네. 근데 원래 축가 부를 때 모든 결혼식장이 음향이 뭐 무대처럼 좋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축가 리허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음향을 맞추기 위하여 마이크 내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축가가 저는 무대 중에 제일 떨린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향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진심을 담아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저희는 추천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전미 진지하게 불러주면 설렘 폭발일 것 같아요. 달콤하면서도 신나는 분위기로 하객분들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가 라인업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또 원곡은 쿨 선배님의 노래죠. 이 노래도 정말 축가로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하나이고 저도 이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따라 불러주실 수도 있고 호응도 좋아서 되게 좋은 곡이에요. 네. 그리고 5963님 좋아 좋아 추천할게요. 도입부 부분에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이라는 가사 때문에 축가로 정했는데요. 예비 신랑이랑 저랑 만난 장소가 신촌이거든요. 신촌에서 소개팅하고 연애한 지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해도 보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축가의 노래에 장소나 아니면 날짜가 나오면 그거를 신랑 신부님이 만났었던 그런 장소나 날짜에 맞춰서 그것만 바꿔서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의미가 담긴 노래들은 그 두 분을 위해서 불러드리기 참 좋은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연애한 지 5년 차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4부에서도 이어지는 깜짝 퀴즈. 허니님과 5964님이 신청한 노래의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분은 무대뿐만 아니라 TV와 스크린에서도 활발한 활동 중인데요. 최근에 앨범도 발매하며 모든 분야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아로와 좋아 좋아 두 곡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로 드라마 속 밴드 미도와 파라솔의 멤버인 이분이 부른 노래인데요. 이 배우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동안 저희는 허니님과 5963님이 신청한 노래 두 곡 먼저 듣고 올게요. 아로하 그리고 좋아 좋아.

아로하에 이어서 좋아좋아까지 듣고 왔습니다.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해볼게요. 라인업의 주인공은요 바로 조정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다음 라인업 바로 만나볼게요. 1010님 김동률의 아이처럼 신청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청혼할 때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친구들이 축가로 공교롭게 같은 곡을 불러줬어요. 결혼 18년 차인데 이 노래처럼 아이들 낳고 아이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은 아이처럼 아내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노래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청혼할 때도 부르시고 또 축가로도 듣고 네.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시스파!

0: 판매한 시스팡.
1: 제조 및 판매한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세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 햇살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오늘도 영시 뮤직 페스티벌 YMF로 함께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샤워 페스티벌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씻을 때 듣는 노래, 샤워할 때 들으면 더 깨끗해지는 것 같은 곡을

라인업으로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곡은 웬디의 영스 딜톤 페이지 영스 뮤직 페스티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박지성 소개팅 해준 은혜 갚아야 해서 계속 배성재에게 끌려다닌다. 폭로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투어스 널 따라가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박지성 소개팅 해준 은혜 갚아야 해서 계속 배성재에게 끌려다닌다 폭로였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최근 기자간담회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중계면 중계, 방송이면 방송. 저희가 콤비로 자주 붙어 나오지 않습니니까? 예, 그래서 제가 소개팅을 해줬기 때문에 예, 방송국을 떠나서 제가 가면 같이 와야 된다. 은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인생 업적 아닙니까? 예. 이제 벌써 세 번의 월드컵을 같이 하게 됐는데 앞으로 한 일곱 번 남았습니다. 예. 베테랑에도 이제 그걸로 엮어서 예, 앞으로 한 95회 정도 더 출연해야 되고요. 예, 아무튼 은혜 어필 계속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여자 스타 초대석. 바로 그 팀이 옵니다. 프로듀스 1077. 이 팀으로 베텐에 오는 건 최초 출연인데요. 9년 만에 뭉쳐서 베텐까지 놀러온 IOI의 김세정, 김소혜, 김도연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IOI 멤버 세 분과의 만남 궁금하신 분들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편집되기 전에 녹음 전 과정 풀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베텐의 파트너 채널 땡튜브 콧빨간 배춘기 난 아메리카노의 풀 영상이 올라가니까 놓친 분들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리미트!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5: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7: 이 10년 사이에 또 많이 뵀나요? 어떻게 됐나요?
8: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7: 한 번도?
8: 저는 제가 그 사이에 한 번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그 심사위원 선배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는 그냥 저희가 오디션이라고요.
7: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이랑 장근석 씨 이런 분들을 아예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9: 저는 어쩌면 뵀을 수도 있어요.
8: 어쩌면.
7: 또 뭐 스포의 일종이에요?
9: 그런 걸까가 막
8: 나는 모르겠다.
7: 세정 씨의 도현 씨는 이제 언어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소혜 씨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방송 언어가 거의 비슷해요.
9: 아니요, 여기서 그런 거예요.
7: 여기서만 네. 뭔가 이상해요?
9: 네, 여기서는 편하니까
7: 뚝딱거리는 느낌이 네. 전혀 늘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그런 걸까봐 예. 그때 그 방송을 다시 보기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 투표했다면 각자 원픽이 누구였을지.
8: 저는 아무래도 저.
7: 본인.
8: 네.
7: 그럼 본인 제외하고 한번 뽑아볼까요?
10: 저는 세정 언니. 왜냐면은 저는 그 당시에도 비주얼 투표를 세정 언니를 뽑았더라고요. 제가. 언니를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랬나 봐요. 네.
7: 그렇군요. 세정 씨를 뽑았을 거예요. 지금 내가 시청자가 돼도 뾱뾱뾱. 김세정?
10: 지금?

0: 지금은 또 달라?
1: 뭐야?
2: 지금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한번 얘기해 줄
1: 너도 얘기해 주고
3: 얘기 좀 들어보고. 소희 씨는?
0: 저는 청아 언니.
3: 왜?
0: 왜냐면요 제가 그 청아 언니의 첫 인상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렛미썸 둥 하면서 노래 나오는 그치, 부분이 있는데
2: 김희성.
0: 아 김희성. 김민성이구나. 네. 네. 김민성 하면서 퉁.
3: 저기 죄송한데 이름처럼 들려요. 김민섭이라고 부르거든요. 제대로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2: 아 눈물 나.
0: 김민섭씨. 김민.
3: 왜 여기만 오면 발음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0: 김민성을요. 예. 언니가 하는데 제가 그 노래를 예전에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어쨌든
3: 지금 우는 거예요?
0: 아니요 지금
3: 이상한 감정선이네요.
0: 아니 그게 아니 예, 잠깐
3: 청아 씨의 댄스.
0: 네.
3: 칼 같은 모습.
0: 네, 그 모습이 진짜 멋있었다. 아하,
3: 네. 우리 해답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세정 씨는 투표를.
1: 저도 고민해봤는데 저도 근데 도현이 뽑았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나도 그때 비주얼 투표를 넣었을 걸.
0: 맞아
3: 오,
0: 맞아.
3: 서로. 그렇군요. 아하. 이윤재님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제일 어른 된 것 같습니까?
1: 어른.
3: 그리고 제일 그대로인 사람, 똑같은 사람은 누군가요?
0: 어른.
1: 어른.
3: 뭐 어른이 이제 성장으로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네. 소혜 씨는 일단 뺄까요?
0: 저 왜 빼요?
1: 나는 다른 의미로 연정이.
3: 연정 씨.
1: 연정이가 단체 연습을 하다 보면 참 단체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이제 다 되어 있고 무대 준비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잘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플랜이 다 있더라고요.
2: 되게 프로페셔널해.
1: 너무 맞아, 프로페셔널해.
0: 맞아. 연정이 잘하고. 진짜 프로페셔널해.
1: 그래서 멤버들이 공연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 연정이한테 물어봐요. 근데 연정이가 다 하나하나 알려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 연정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정이 이제 먹겠습니다.
3: 야, 주씨구칠님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싸우거나 서운한 적이 혹시 없는지 솔직히. 옛날 일이니까.
2: 있죠 당연히 근데.
1: 근데
2: 있겠지.
1: 난 진짜 그때가 우리 같이 얘기했었는데 저희는 그때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억
2: 자고 있어서 그래.
1: 그래서 그래.
2: 자면서 맞아. 활동해서
1: 그래서 그런 것 같아.
3: 그렇죠. 이동 중에 자고 그죠.
0: 네. 네.
3: 뭐 잠깐만 쉬면 그냥 대기실에 자야 되고.
0: 맞아요. 맞아요.
3: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와서 싸우거나 서운해하기에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제는 다 성장했잖아요. 네. 성숙해지고 그래서 그쵸.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예. 그러지 마렴! 야, 그냥 끝나는 정도?
3: 말투가
1: 네? 예!
0: 그러지 마렴.
3: 자, 2부에 돌아와서 세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 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부의 하루 일과는 아주 특별했어요. 위험에 빠진 거북을 구조해 출유한 뒤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죠. 그렇게 구한 거북만 4천여 마리. 그러다 생각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면 더 많은 거북을 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북보호단체를 만들고 2000년 5월 23일
2: 은행과 함께합니다.
3: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철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10년 만에 신곡 갑자기로 뭉친 국민걸그룹 IOI의 팽라인 멤버 김세정, 김도연 그리고 김소혜 세 분과 함께 프로듀스 1077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색 키워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눈물. 아, 세정 씨가 감성이 충만해져서 툭하면 눈물이 난다.
1: 맞습니다.
0: 아까는 티라고 하셨는데
1: 네.
0: 눈물은 또 다른 거군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언제 뭐 이렇게 좀 뭘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주르륵?
1: 일단 지금이 진짜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사실 멤버들이 다 진짜 굳이 모인 거거든요. 그냥 자기 인생 살아도 크게 달라질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시간을 내서 굳이 무릎이랑 팔꿈치 나가가면서
0: 나가면서
1: 네, 한 달 이상 여기에 시간을 쏟아가면서 스케줄 다 빼고 하면서 그 모든 굳이가 왜 그럴까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굳이를 다 하고 문득 돌이켜보니까 이 굳이를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0: 아하.
1: 정말 많은 순간들이 그래요. 저는 이번 이 순간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았고 너무 큰 하나의 포인트 지점이고 일기장에도 그래서 진짜 많이 써놔요. 너무 하길 잘했다고.
2: 근데 언니가 많이 우는 순간은 그때는 아닙니다.
1: 뭐야, 언제요? 뭔데?
2: 언니 안무할 때 제일 많이 울어요.
0: 안무할 때?
2: 네. 언니는 맞아요. 안무만 하다가 눈물이 거의 뭐
0: 혹시 많이 울어요. 혹시 아파서 우는 거 아니죠?
1: 아니요. 아파서는 아니고. 아프다. 아파서는 아니고 제가 제 분에 못 이겨서.
0: 분에 못 이겨서? 네. 막 뜻대로 안 될 때?
1: 네.
3: 속상해서.
1: 속상해서. 왜 이걸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못하지? 가 첫째로 속상하고 거울을 봤을 때 제 모습이 너무 별로여서 속상하고 세 번째로는 내일 와서 이걸 또 해야 한다는 게 속상하고 여러모로 속상하더라고요. 네.
0: 그 최근에 도연 씨는 영화 도라로 칸 영화제 추천받아서 갔다가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다고.
2: 맞아. 네. 나 그거 봤어. 나도 눈물 날 뻔했어.
3: 맞아요. 울었어요.
0: 왜요?
3: 아, 일단 영화 때문에 울었고 영화를 이제 몰입하면서 본 건데 저도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영화 자체의 어떤 그런 감상으로 또 눈물이 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기립박수를 너무 오랫동안 쳐주셔가지고 그리고 바로 뒤에 아버지도 계셨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2: 어머.
3: 갔거든요. 네, 아빠가 오열하고
0: 아빠도 오열하시고
3: 아빠가 오열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내가 그 손수건 들고 있는 사진이 아마 있을 건데 아빠가 손수건 이렇게 줬어. 자기가 막 이렇게 하다가
0: 아 젖은 손수건을
3: 네
1: 나도 기특해서 울겠다.
3: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0: 어떤 뭐 이게 슬퍼서 혹은 이게 뭐 되게 좋아서 뭐 이런 걸로 형용할 수가 없는 되게 크고 무겁고 되게 되게 복잡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제가 입국하자마자 바로 산호카로 갔거든요.
1: 맞아.
2: 그치.
0: 그래서 뭔가 그 순간을 아직까지 조금
3: 못 곱씹었구나.
0: 네, 곱씹지 못하고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고 이 아이와의 활동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약간 그래서 감정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3: 안 돼 안 돼 그렇게 흘려버리면 안 되고 꼭 일기를 쓰거나 메모장에 꼭 남겨. 진짜요. 아니면 지금 저 10년 전 아이와이처럼 기억도 못한다니까요. 다 남겨놔야지 기억이 나요.
4: 맞아요. 역시 세정 씨가
2: 센스 같죠.
4: 유머 등장이라고 자꾸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3: 혼나요.
4: 오은영 쌤 같았다고 방금. 그 연기를 위해서 영국 유학까지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영국 어디에 계셨어요?
0: 저 런던에 있었어요.
4: 런던에. 영국 생활 어떠셨어요?
0: 저 너무 행복했고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어떤 터닝포인트가 된 시기였습니다.
4: 수상소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너무 좋았어요.
4: 아, 뭐가 제일 좋았어요?
0: 일단 처음으로 나에게 집중한 시간이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스스로 먼저 선택한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뭐 오디션을 먼저 막 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 캐스팅이 됐거나 프로그램도 회사에서 권유하셔서 나갔거나
4: 좀 수동적이었는데
0: 네. 그랬는데 이 네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한 거. 그 선택이 되게 누구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지만 저는 되게 아니 이건 난 갈 거야 하면서 그랬거든요.
3: 근데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도연이를 워너비로 생각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도 이런 용기가 있는 거. 분명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4: 그럼요.
3: 그 시간 안에서 다른 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택한 건데 전 그 용기가 조금 부족해요. 근데 도연이는 그걸 해냈다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2: 맞아.
4: 오늘 세상을 세바시 보는 것 같다고 이동진의 파이어케어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예. 영국 생활은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맹미소의 소의 씨 키워드인데 멤버들이 만들어준 김소의 새 별명 맹미소의
2: 네.
4: 네.
2: 아 근데 이거를 제가 후회했어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맹미소의 음에 맞춰서 제가 춤을 그러니까 춤을 잘 추게 됐다고 소미가 붙여준 별명인데 음악 방송하면서 더 느꼈어요. 아, 난 진짜 춤은 정말 아니구나.
0: 아, 근데 아니에요. 그 무대를 이제 음악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카메라가 불이 켜지면은 막 윙크를 막 계속 막 입술을 막 엄청 깨물어. 근데 진짜 잡아 먹으려고.
3: 정말요.
0: 진짜 맹미소에 맞고.
4: 예.
3: 이 무대라는 게 사실 춤만이 모든 걸 다 하지 않아.
0: 그 끼와
3: 그래.
0: 자신감.
3: 그래.
2: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음악 방송을. 근데 그걸 하고 나서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킹 받는 거예요 진짜. 야 진짜 야 나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이러면서 봤어요.
0: 그랬어?
4: 방금 도현 씨가 재현한 건 거의 조롱에 가까웠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베텐러들에게.
0: 귀여워.
3: 아 근데 어차피 인생에 한 번뿐일 거 네. 그거는 그냥 맹미소해라고 쳐버려.
2: 오케이.
3: 김소해라고 치지 말고.
2: 오케이.
3: 그래.
2: 언니는 이렇게 저에게 자신감을
0: 늘 불어넣어줘.
4: 일기에 쓰란 말이야.
2: 네 일기에 써야겠어요 오늘. 네.
4: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표 성장기 아니었습니까 소혜 씨가? 예. 오늘 음방 무대 어떻게? 아이러니 때가
2: 됐어요.
4: 꼭 보시기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4: 네. 세정 씨가 아이러니 무대 멤버 뽑을 때 F반 소혜를 뽑으셨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4: 예. 그래가지고 연습생으로 돌아가서
3: 네.
4: 아이와이 멤버 중에 딱 두 명을 뽑았어.
3: 오.
4: 나까지 3인 무대를 만든다.
3: 예. 3인 무대요?
4: 네. 누구누구 뽑으실 거고.
2: 어머.
4: 소혜 뽑을 겁니까 다시?
0: 우와.
3: 소혜요? 저 이런 느낌의 좀 차가운 게 누가 있을까? 청아 언니나
2: 나영 언니 그런 교복 입은 거 보고 싶다.
3: 그래, 나영 언니나 청아 언니 이렇게 해서 제가 빠질게요. 청아 언니, 나영 언니, 도연 언니 이렇게 셋이 약간 차가운 아이러니를 하면
0: 차가운 아이러니
3: 차가운데 뜨거울 것 같아요. 어, 예!
4: 아 이거 정말 뜨겁다.

0: 세죠.
1: 아 귀여워.
2: 너무 사랑스러워.
0: 좋습니다.
2: 진짜 예. 사랑둥이다.
0: 엄마 스톤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희도 아, 이제 앙둥이가 아니라 아궁이라고 불러달라고 뜨겁게. 예. 이정님님이 아, 이번 재결합 연습 때 세정 센세가 소혜 코치 또 했냐고.
3: 아 코치를 맡을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소혜가 됐습니다. 제가 그치? 제가 소혜, 소혜가 저 이렇게. 아
0: 이거는 이것도 조롱이죠 사실.
3: 아니요.
2: 저는 그런 위치긴 해요 여기서. 네. 어쩔 수 없죠 뭐.
0: 그렇죠. 그건 요기야라고 하신 분이니까.
3: 아니요 아니요. 네.
0: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도꿀꿀. 이게 도현 씨의 키워드라는데 사실 도현 씨는 꿀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게? 느낌인데 왜 돌꿀꿀이 됐습니까?
1: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났어요. 아 내가 그냥 진짜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먹을 생각을 본능적으로 계속하는구나.
0: 언제부터?
1: 아 그냥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았거든요.
0: 옛날부터?
1: 네. 근데 막 아침밥을 뭐 안 먹을 때도 있지만
0: 그래요? 진짜?
1: 아
2: 고기?
1: 아 요즘 소주가
0: 아니 밥 얘기하다 갑자기 소주라고.
1: 아니 왜냐면은 그 방금 제가 비빔밥을 먹고 왔어요. 근데 원래 그 비빔밥에 소주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3: 알지. 나물에 먹으면 더 맛있을 수 있어.
0: 저는 그래서
1: 김삼순 느낌으로. 아
2: 김삼순 느낌이라니까 화분.
0: 지금 세정 씨 방금 속에서 나왔거든요. 뜨거운 게.
1: 아, 뜨겁다. 네. 아. 요즘에는 그 이슬이가 네.
3: 아 맛있겠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활동 기간이라 좀 이렇게 드시는 거를 제한해야 돼서 네,
1: 먹진 못하고 있죠.
0: 아쉽게도.
1: 네 아마 6월 지나고나 뭐가 될 것 같은데요. 콘서트나 이런 것들.
0: 세정 씨가 단전에서 아 뭐야 그 모먼트가 아주 예. 세정 씨 앞에 근데 지금 오이 더미가 놓여 있어가지고 저거 뭐냐고 아까부터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3: 아 제가 이제 그 방금 전에 음방을 끝내고 왔어요. 음악 예. 방송을 끝내고 넘어오면서 배가 너무 고픈데 또 하필 내일 새벽 4시에 또 나가야 돼요.
0: 아이고.
3: 네, 또 다음 음방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뭘 잘못 먹으면 내일 부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만 채우자라는 의미로 오이를 좀
0: 이야
3: 먹었습니다.
0: 프로다. 쌈장은 어디 있어요?
3: 또 제가 양심상 쌈장은 지금 뺐습니다.
0: 쌈장 없이 오이를 먹는다고요?
3: 네.
0: 야 진짜 프로다.
3: 그 진짜 프로거든요.
0: 와.
2: 진짜.
1: 나 비빔밥 겁나 먹고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오면서 먹은 거야 비빔밥을 미리 시켜가지고
3: 대단해.
1: 이런다니까.
0: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는 근

0: 영화 찍고 이럴 때도 금방 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1: 언니 완전 완전 가능. 지금도 엄청 많고 제가 언니 배를 오늘 만졌거든요.
0: 배를 왜 만졌어요?
2: 살이 안 쪄, 그렇지?
1: 언니가 만져보라고 손을 줬어요.
0: 손을 줬다고요? 네. 손을 갖다 대줬다는 네. 거죠?
1: 근데 진짜 단단해요.
0: 와, 야, 진짜. 그러면 요즘 뭐 등산도 하신다 그러던데.
3: 등산은 이제 이 무대를 위해서. 제가 이 건강 상태로 무대에 오르면
2: 쇠정.
0: 쇠정. 쇠질 같은 거를 실제로 많이 했었나요, 근데? 할 그냥, 때는 전혀 안 하나요?
3: 네, 전혀 안 하고 오히려 근육이 너무
0: 그럼 키워드는 연기 성장케. 소혜 씨가 이제 가수로서도 연기자로서도 성장케죠. 펭구 소혜 님이
1: 아니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2: 절대
1: 아니고요.
0: 춤 출만하다.
1: 아니요, 지금 저를 좀 뭔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연기는 그럼 너무 속상하다. 그치.
0: 춤은 이제 좀 묻어가도 되고 그죠?
1: 그럼 좋죠.
3: 그럼 좋죠.
0: 연기가 그렇게 어렵다.
1: 너무 어려워요.
3: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너무 좋아하면
0: 뭐랄까 세 분이 앞에 있으니까
3: 갑자기.
0: 오늘 제가 딱히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구경꾼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분 다 연기를 위해서 나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 도현 씨는 유학도 다녀오셨고 세정 씨는 어떤 연기를 위한 노력을 해보셨죠?
3: 사실 노력은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봤는데 최근에 한 거는 사투리를 좀 연구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가보고 싶어서 목욕탕, 대중목욕탕에 조용히 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어르신들의 말투를 좀 들어. 근데 보통은 이 지역에서 여기로 많이 넘어와서 이 지역 말투가 이래 라는 이런 그런 정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아 그럼 이대로 해도 되겠다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직접 가서 몸으로 배우고 익히는 스타일입니다.
0: 어느 지역 사투리였어요?
3: 그때가 충청도였습니다.
0: 그 연기에 그걸 좀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그냥
1: 아니 시킬 거잖아요. 네. 네?
0: 한번 해봅시다.
1: 아니 싫어요.
0: 거부를 해요? 네. 너무 친정이네.
3: 또 지금 잘하고 싶어가지고.
0: 그러니까. 네.
1: 아니야.
0: 자.
2: 하나만.
1: 안 싫어.
3: 싫어?
0: 안 한다고요? 자, 다음 키워드 햇살 여주. 세정 씨인데요. 아이와의 활동 이후에 배우로 특히 이제 드라마 다작을 하고 있는 세정 씨인데 로코 퀸 햇살 여주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약간 민망한가요?
3: 네.
0: 약간 민망해요?
3: 민망은 하지만 네. 이제 제가 다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칭찬에 아니에요 하지 말기.
0: 그냥 받아주자. 네. 기분 좋게.
3: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기. 네.
0: 야. 근데 사실 세정 언니가 나오는 거 보면
1: 언니요?
0: 네.
1: 너무 멋있어요.
0: 멋있다.
1: 네.
0: 연기도 잘하고.
1: 네. 되게, 그리고. 네. 언니가 진짜 사랑스러워요. 언니는 그건 좀 타고난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진짜.
1: 네. 예.
0: 도현 씨는 어땠습니까?
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진짜?
2: 되게 귀여워.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1: 나는 언니가 그 평소에는 언니가 조금 소심해요. 언니가 알고 보면은 되게 막 겉으로 이렇게 하지만 미안해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좀 소심한 편인데 언니가 연기할 때는 전혀 안 그래요. 완전 당당한 사람이에요.
2: 맞아.
0: 그렇죠.
1: 그래서 전 그게 좋아요. 언니 볼 때.
0: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보통 이제 이거를 약간 실제 생활에서는 조금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소심할 때가 있거든요.
3: 맞아요.
0: 근데 연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3: 맞아요.
0: 다
3: 맞아요.
0: 그냥 뽑아내면
3: 맞아요.
0: 되는 거니까.
3: 맞아요.
0: 그런 모습이구나. 근데 이제 왜 한숨 쉬어요? 왜 한숨 쉬어요?
1: 그 못 보겠어요.
0: 다른 연기는 다 좋지만 뭔가 그 키스씬은 좀
1: 네. 그 뭔지 알잖아요, 언니.
3: 키스씬은 사실 저도 못 봐요.
0: 스스로도?
3: 네. 제가 제 거 모니터 해야 될 때

0: 네.
1: 아, 오늘 키스신 나온 날이면은 그 나오기 몇분 전부터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봐요.
0: 아하. 도현 씨는 어떻게?
2: 저도 넘기죠.
0: 넘겨버려요?
2: 네.
0: 아무리 그런 약간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걸 못 보겠구나.
3: 그리고 언니가 뭔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막
0: 보여요?
3: 막 들려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0: 무슨 생각이요?
3: 그냥 여러 여러.
1: 뭘, 뭘 알아? 어? 뭘 알아?
0: 소희 씨도 그 키스씬을
3: 저는
0: 그래도
3: 키스씬은 아니고 뽀뽀씬.
0: 최고의 치킨.
3: 네.
0: 그죠?
1: 아, 본거
0: 기억나십니까?
1: 같아. 나못본거 같은데?
0: 못 봤어요?
1: 집 가면서 봐야겠다.
0: 오. 키스씬이 어렵나요? 아이와이 안무가 어렵나요?
1: 아이와이 안무요.
0: 아, 키스씬은 뭐이 정도야. 연기니까.
1: 네, 그럼요, 그럼요.
0: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광고 듣고 와서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4: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5: 안녕하세요. 신곡 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6: 자, 오늘 배성재 텐 토요일에 아이와이 김세정, 김소혜, 김도연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그냥 자율주행되는 게스트들은 또 너무 좋네요.
7: 저희 또 불러주세요.
6: 예, 가만히 놔둬도 세 분이 그냥 막 종알종알종알 알아서 하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진짜 시간의 흐름도 느껴지면서도 또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보기 좋네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8: 휴가 필요하시면 저희 불러주세요.
6: 제가 그냥 자기 한 달 비워드려도 네, 할 얘기가 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응원합니다. 아이오의 모든 활동을 다 응원하고 나중에 또 정말 시간 좀 빈다 이러면 한번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너무 좋습니다.
9: 좋습니다. 네,
6: 끝 인사는 세 분께 부탁드릴게요.
8: 네. 네. 지금까지 아이오의 김대정이었고요.
9: 저는 김소혜였습니다.
10: 저는 김도연이었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11: 꿈에서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우리 돼지 포크

0: 시크밸리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맨날 노는 사람들이랑만 노나? 근데 우리는 그 노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함을 깨닫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로 5월 23일 토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맨날 노는 사람들이랑만 노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저는 그래도 맨날 노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넓은? 뭐 예를 들면 오스틴 강도 만나고 자주, 규현이 형도 만나고, 뭐 박진경 PD도 만나고, 벌구도 만나고, 뭐 리피 형, 벌구 리필 같이 만나고, 뭐 세영이 형도 만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풀이 되게 넓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1년에 한 3번, 용국이 형도 그렇고 뭐 1년에 그들을 한 3번 볼나? 뭐 이렇긴 하는데, 어쨌든 그 만나는 사람들의 그게 많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랑 한번 먹었었던 게 그 원훈이 형이랑 그 피식대학, 제가 최근에 뭐 찍으면서 이제 재영이 형이랑 민수랑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새로운 자리였는데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보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우리가 다 너무 바쁘고 나이도 먹었고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자주 본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난 시간과 노력, 정성이 들어간 관계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

0: 광고 심의필.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닦고 치킨, 건강한 치킨, 치킨.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집에서 건강식 좀 챙겨 먹으려고 수제 그릭 요거트를 만들기로 했다. 마트에 가서 재료로 쓸 우유도 사고 운동할 겸 자전거 바구니에 실어서 열심히 페달을 밟았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었고요. 김연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수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으려고 자전거로 30분이나 걸려서 마트에 다녀오셨는데 우유가 다 터져서 질질 새버렸다라고 합니다. 아, 이 우유는 좀 터져서 이게 막 면재질, 뭐 교복이나 이런 데 묻으면 그 썩은 내가 엄청 오래 가죠. 예. 그 학교 다닐 때도 막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놓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 막 애들이 막 책상에다 이렇게 우유곽 같은 거 넣어놨다가 시간 지나서 그거 상해가지고 터지거나 이러면 진짜

그 골치 아프잖아요. 예. 약간 유제품들에서 그게 좀 있고 요즘은 그 막 배달 어플로 뭐 장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란 같은 거 시켰는데 달걀 같은 게 이제 올 때 깨져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또 짜증나죠. 예. 자, 사연 보내주신 김연숙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자, 저는 유나이트의 포스, 그리고 박예담, 윈터의 오피셜리 쿨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전 결혼식 오후 지인들과의 모임 저녁엔 동생네 부부와 배드민턴 약속까지 하루에 세 탕 뛰었더니 진짜 피곤하네요. 내일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아 진짜 너무 지친다. 와 야 진짜 이거 소셜 배터리를 그냥 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414님이 이번 달에 돈 너무 많이 써서 주말 동안 식비 아끼려고 배달 안 시켜 먹기 챌린지 중입니다. 새끼 다 만들어 먹기 정말 힘드네요 해주셨는데 이게 또 만들어 먹어야지 하고 장 보면 오히려 시켜 먹는 게 더 쌀 정도니까 좀 잘 수시 탄찬했어요. 여행도 여행인데 올해 연차 처음 쓴 거라 더 설렙니다 해주셨는데 싱가포르 여행. 싱가포르가 엄청 도시잖아요. 거기가 뭐라 그러지 IT나 이런 것들 회사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아시아 지사가 싱가포르에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영어도 엄청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곡에 들어가는 노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딥미어 홈페이지 버디버디 코너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럼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물러가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 낮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어요. 소파 위에서 잤는데 검정색 사람 모양 연기 덩어리가 구름처럼 휙휙 날아다니다 제 몸 위로 오더니 저를 막 누르더라고요. 가버려 라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깨고 나서는 이게 귀신인가 싶어 소름 끼쳤는데 그 뒤로 잘 때마다 가위 눌릴까봐 겁이 납니다. 다음에 귀신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을 잠 좀 편하게 자자 분리에 담아봤어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물러가라님이 잠 좀 편하게 자자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자다가 가위 눌린 적 있냐 해주셨는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막 이럴 때 좀 눌렸던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때 제가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틀어놓고 자다가 그때 제가 조퇴를 하고, 그때 제가 알기로 200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2003년인가 그때 AC밀란이랑 인터밀란인가 이렇게 두 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났었나, 아무튼 되게 빅매치가 있었는데 그냥 개꿈 꾼 건데 혼자 막 아 이거 가위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심하게 저는 막 가위에 걸린 적은 없는 것 같은. 예. 자, 물러가라님이 보내주신 잠 좀 편하게 자자 플레이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김완선의 오늘 밤, 박준의 가버려입니다.

자, 김한선의 오늘 밤, 박준의 가버리어 듣고 오셨습니다. 가위 눌렸다가 귀신을 이기고 깨본 적은 있냐 해주셨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가위를 막 심하게 눌린 적은 없는 것 같고, 저는 생각보다 막 혼자 잘 때 무섭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고, 그냥 아 오늘 얼마 못 자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큰 것 같아요. 딱 오늘 진짜 얼마 못 자네 막 이런 불안함.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짜 자는데 뭐 가위가 눌리거나 귀신이 오거나 이러면 전 진짜 심한 욕할 것 같아. 막 얼마 못 잔대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짜증이 나네. 극현실주의자처럼. 자, 물러가라님의 플레이리스트 잠좀 편하게 자자에 담긴 노래 계속 이어 듣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고스트 그리고 이용기의 삭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베이비몬스터의 고스트 이용기의 삭제 듣고 오셨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 같았던 적 없냐 해주셨는데 뭐 이거는 뭐 아마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군대 다시 가는 꿈 있잖아요. 예. 제가 이거를 최근에 팅팅팅팅에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선민이 형이랑 그 핀란드에서 온 레오라는 친구가 있는데 핀란드도 징병제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핀란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너무 신기하게 걔도 꾼대요. 그 군대 가는 꿈을.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만국 공통으로 군대는 그 레오가 얘기했던 게 영하가 떨어질 때 4, 50도까지 떨어진다고 겨울에. 그리고 스키 타고 이렇게 다닌다고 말해가지고 그래? 근데 짧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각각 부대에 부심이 좀 있지 않나. 자 이어서 물러가는 님의 플레이리스트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볼 건데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상콤달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과일 킬러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철마다 나오는 과일을 잔뜩 사다가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그래서 NGL지수가 높긴 하지만 인스턴트 음식 먹는 것보단 낫다 생각하고 있어요. 곧 여름이니 수박 주스 만들어 먹을 생각하니 침이 막 고이네요. 이렇게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과일이 들어간 노래들을 골라 과일이 좋아 분리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 상콤달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NGL지수 높이는 주어 물인데 물이 이제 그 판물 있어요. 판물. 호박 판물 이런 거 그게 약간 붓기를 빼준다 그러고 제가 그냥 맹물 마시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물을 마시는 게 좀 맛이 있는 거를 그래도 먹는 게 더 좋아서 저는 그거를 좀 주기적으로 그래도

자, 아이유의 복숭아, 루시의 수박개러가 듣고 오셨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모이면 자주 먹는 음식이 있냐 해주셨는데, 뭐가 있지? 예전에는 초반에는 그 아무래도 니콜로가 좀 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누나 집에서 자주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매형이 이렇게 막 그 진짜 정통 이탈리안 음식들 있죠. 뭐 빵도 본인이 오븐에 그냥 굽고 막 엔초비 해서 파스타 하고 막 그런 걸 했는데 사실 제 입맛엔 좀 안 맞았어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러다 이제는 니콜로가 많이 컸으니까 저희 뭐 고기 먹으러 좀 가고, 예, 뭐 갈비 먹으러 가고 뭐. 예. 가족 모임하면 메뉴 결정권 그거 뭐 누나들한테 있죠. 예, 누나들이 뭐 이번에 엄마 아빠 만날 때 여기 가는 거 어때? 뭐 이러면 마음대로 해 하고 뭐 저는 마음대로 해 하고

어차피 내가 계산할 건데 뭐 마음대로 해 약간 이러면서 뭐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 제가 내니까 약간 큰 누나가 일부러 좀 좋은 데를 가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때 이제 조금 은근슬쩍 짜증 나고 이러면 이제 제 작은 누나한테 은근슬쩍 얘기하죠. 아유 내가 안 사. 약간 이러면 아 그럼 나눠 내자. 약간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옛날 캠핑종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좋아 캠핑 다니기 딱 좋은 시즌이죠. 한참 아이들 어렸을 때에는 차에 짐을 다 때려놓고 열심히 1박 2일 캠핑을 다녔답니다. 캠핑 전날부터 음식 재료 손질하고 각종 짐들 챙기면서 설렘 가득했어요. 현장에 도착해선 텐트와 타프 치고 시원한 맥주 한 캔도 마시고요. 제일 하이라이트는 저녁에 직화로 구워먹은 목살과 밤에 하는 불멍이었는데요. 이젠 애들도 다 커버리고 캠핑도 자주 안 다니게 되니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캠핑 가서 불멍하며 들었던 노래를 장작은 타닥타닥 플리에 담아보냅니다. 여기까지 아이디 옛날 캠핑종님이 장작은 타닥타닥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놀러갔던 추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해주셨는데 뭐가 있지? 사실 꽤 기억에 남는 것들은 꽤 있어가지고 막 유독 하나 뭐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긴 하고 제 기억 속에 조금 센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기억 중에 조금 셌던 거 하나가 그 아빠 차에서 저희가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여행 갔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행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그 대게를 찐 거를 이제 팔았거든요. 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 길에서 이렇게 쩐 거를 팔았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먹고 싶다고 누가 그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차에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대게를 먹었어요. 아빠는 운전하면서 서울 가는 길이 너무 막히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차에서 그 비린내가 대게 냄새가 엄청 났을 텐데 아빠가 그걸 해줬다는 게 이제 점점 나이 먹으면서 와 이거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저도 뭐 차를 막 그렇게까지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야, 과연 내가 차에서 대게를 먹을 수 있을까? 하, 그건 좀 세지 않나. 옛날 캠핑종님이 보내주신 장작은 타닥타닥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싸이 이재훈의 낙원 그리고 아스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입니다.

자, 싸이 지원의 나고나 수윤이원의 Think About You가 근데 그래서 요거 있는 선수분들은 좀 이걸 간대요 수술로.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한테 뛸 때 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러닝에 너무 빠지니까 막 잠도 못 자는데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너무 뛰고 싶어서 막 뛰고 이러다가 실제로 오히려 몸이 좀 막 다리랑 뭐 이런 데가 좀 아파가지고 아예 스케줄 안 될 땐 안 뛰어버렸다니까 지금 많이 좀 못 뛰죠. 그래서 최근에 한번 뛰었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혼자 좀 여유가 있으면 뛸 텐데 그게 아니라서 좀 근데 조바심 내지 않고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좀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버디버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옛날 캠핑종님이 보내주신 장작은 타닥타닥 플리에서 카더가든의 나무 그리고 찰리푸스의 말빈게이 이렇게 두 곡 듣고 저는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뒤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오늘도 전화기를 내려둔다. 그래 아무리 우리가 소식 전하지 않고 살더라도 고향 내려갈 때면 나한테도 말 좀 해주라. 나도 따라 내려갈 테니 얼굴 좀 보자. 앞으로는 가끔 생존 인사 좀 해주고 나도 용기 내서 먼저 너에게 연락할게. 잘 지내고 보고 싶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둘이서 톡방을 어떻게 만드냐고. 겐톡을 어떻게. 네. 아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작은 누나랑 너무 너튜브에서 제 채널에서 너무 캐나다 잘 갔다 오고 막 사람들이 너무 작은 누나 칭찬 많이 하고 이러니까 괜히 저는 또 큰 누나가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뭔가 아 큰 누나가 약간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좀 조금 뭔가 어쨌든 둘 다 제 누나인데 뭔가 작은 누나만 너무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제가 큰 누나랑 좀 서먹서먹하니까 아 그러면 작은 누나가 요즘 이렇게 민심이 좋을 때 차라리 한번 누나랑도 좀 큰 누나랑 또 친해지는 계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남매끼리 한번 여행을 갈까 뭐 이런 컨텐츠를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은 누나랑 얘기를 하니까 아 너무 좋지. 야 너 나도 너가 빨리 뭐 언니랑 뭐 그래도 좀 원래 친했는데 빨리 뭐 어느 순간부터 너무 어색해가지고 좀 빨리 편해졌으면 좋겠어 막 이랬는데 아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큰 누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큰 누나가 어려울 것 같아 이래서 아 그래 아 그냥 평생 이렇게 살자. 어 맞아 우리가 굳이 내가 왜 어 그래 그냥 이게 편하지 에이 그래 내가 뭘 그걸 신경 쓰냐 막 이래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서 아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지 어 신경 쓴 내가 바보다 약간 이런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정영복님께 선물 챙겨드리고 저는 스탠딩에그의 리틀 스타 그리고 박다혜의 너의 이름을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아, 9308님이 오랜만에 뮤지컬 보고 왔어요. 가수 출신 뮤지컬 배우분 캐스팅으로 봤는데 소리가 정말 쩌렁쩌렁해서 놀랐습니다. 간만에 귀요광 눈호강했어요 해주셨는데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네. 자, 저희는요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리쌍 정인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You find that old kind.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늦은 밤 일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운드 클라우드 DJ 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는 모토포니의 Wait For Me 듣고 왔습니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하고 다니던 말이 있거든요. 나 올해 진짜 한가하다. 일정 하나도 없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느꼈는데 5월 둘째 주부터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일주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적당히 바쁜 5월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운드클라우드로 날라온 신청곡 및 사연들 읽어보면서 음악 듣고 떠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계정까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각설하고 애프터클럽으로 날라온 사연들 당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말이죠. 김영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남학생입니다. 대학교를 가셨나 보네요. 남학생이라 하시는 거니까. 고등학교 때 편하게 지냈지만 구속받는 게 싫어서 빨리 성인이 되길 바랐는데 막상 성인이 되니까 쉽지만은 않네요. 힘든 일상 속에서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일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세요. 이매진 드래곤스의 On Top of the World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저 사는 집이 대학교 근처예요. 그래서 대학교 후문 있는 쪽에 집이 있는데 그럼 거기 편의점이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편의점에서 야간 일하시는 분들은 딱 봐도 다 거기 대학생분들 같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되게 친절하세요 다들. 영찬님이 그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 괜한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사연을 읽었는데 저 그 20살 됐을 때가 저렇게 말하면 대학교 1학년 됐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누가 이렇게 시켜주는 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몇 시까지 어디로 와, 교과서 이거 가져와. 근데 대학교 가니까 그 모든 거를 이제 본인 자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은 있지만 본인의 자유에 맞춰서 짜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불친절한 느낌이었어요. 사회가 뭐 소위 말해 수강신청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몇 시까지 어디로 오고 이런 거를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알아서 해 막 좀 이런 느낌으로 사회가 갑자기 저를 뭔가 벼랑 끝에 내모는 느낌이라서 사실 뭐 벼랑은 아니지만 마치 운전면허 딸 때랑 비슷한 거죠. 실내 연수, 실내에서 운전할 때는 막 옆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데 제가 그 도로주행 딱 나가니까 수업 받는데 도로주행하는 선생님이 저 이제 앞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실내에서 할 때는 엑셀 한 번 밟아봤는데 그래서 갑자기 트럭 몰고 저 일종 보통이거든요. 트럭 몰고 막 운전을 갑자기 시키더라고요. 근데 또 하니까 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찬님 인생도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신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라는 곡과 또 비슷한 제목의 곡인 Carpenters의 Top of the World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 그리고 The Carpenters의 Top of the World까지 듣고 왔습니다. 제가 나이 든 사람처럼 이름 장난질하는 걸 좋아해서 제목 비슷한 거 선곡하고 그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데 다들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모쪼록 가슴이 웅장해지는 두 곡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Imagine Dragons도 워낙 좋아하지만 Carpenters를 상당히 좋아해요. Carpenters가 주는 그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연주를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곡도 워낙 좋은 곡들이 많지만 그래서 생각난 김에 카펜터스 음악을 또 두 곡 더 가져왔습니다. 저 악기는 카펜터스의 곡을 카펜터스랑 이제 리메이크한 다른

분이 부른 걸 가져왔는데 제가 최근에 본 영화에서 그 카펜터스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 밴드가 리메이크한 버전이 나오더라고요. 그 버전 자체도 워낙 유명합니다. 어떤 곡이냐면은 슈퍼스타라는 곡이고요. 슈퍼스타라는 곡을 어떤 컴필레이션 앨범에서 소닉 뉴스라는 밴드가 커버를 했던 게 그 밴드의 커리어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곡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다른 분위기, 다른 곡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다른 곡이라서 이렇게 한번 쭉쭉 들어오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카펜터스를 더 소개하고자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럼 원곡인 카펜터스의 슈퍼스타를 먼저 듣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밴드 소닉 뉴스가 부른 슈퍼스타까지 연달아서 한번 듣고 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쭉 듣고 올게요.

카펜터스가 부른 슈퍼스타 그리고 같은 곡을 소닉뉴스라는 밴드가 연주한 슈퍼스타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정말 다른 곡 같죠?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며 다음 사연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425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구름님 물결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제는 어버이날 행사로 친정에 다녀왔어요. 부모님과 언니 오빠 동생 만나고 오는 길이 참 행복했답니다. 하트 빈 하트입니다. 막차로 자정이 넘어 기차에 도착했는데 신랑이 마중 나와서 고맙고 물결 또 연애 때 생각나서 피식 웃음만 났어요 웃음 웃음.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같아요 비어있는 하트. 구름님 목소리와 좋은 선곡 들으며 꿈나러 갈게요 비어있는 별 감사합니다 비어있는 하트까지 다양한 감정 표현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다들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족과 너무 친하고 가족을 너무 사랑하지만 왕래를 자주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불효자인 거죠. 왕왕 불효를 저지르고 살고 있는데 사도로사님의 아주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냈다는 사연을 읽으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뭔가 죄송스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지 않기를 바라며 좋은 시간 보내신 사도로사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언니 오빠 동생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그 형제가 본

님 포함 넷인가 봐요. 되게 단란한 분위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모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럼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7365번님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제 생일인데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들은 다 군인이에요. 선물은 둘째 치고 생일 당일날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많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청곡 선물해주세요.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나연님의 Happy Birthday to you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사연을 받고 녹화하는 방송이라서 생일이 지나셨을 수 있겠는데 7365번님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신청곡 보내드리려고 하고, 저는 원래 그 메신저에 생일이라는 거 이렇게 뜨게 해놓으면 생일이라고 뜨고 막 그러면은 이제 그 메신저 통해서 선물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전 그거를 알림을 꺼놨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제 생일을 알려주는 행위를 꺼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랬냐면 생일날 막 문자 오면 축하한다 문자 하나라도 오면 그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막 사교적이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꺼놨었는데 제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거 하면서 뭔가 오랜만에 막 대화도 하고 선물도 받고 되게 소소한 이벤트로 그걸 되게 잘 활용하시길래 한번 켜봤습니다. 한번 켜보고 좀 티도 내보고 막 생일이다 막 그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뭐 나를 위한 선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막 뭔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일 내가 나서서 이렇게 축하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일날 축하한다는 말 많이 안 오면 먼저 하세요. 야, 나 생일인데 축하 좀 해달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진심으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부터 7365번님 생일 축하하기 위해 보내주신 신청곡 나연의 Happy Birthday to You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나연님께서 부른 해피 버스데이 투유 듣고 왔습니다.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권혜연님 사연이에요. 아픈 기억들이 솟아나는 새벽이에요. 상처에 매여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럴 땐 시원하게 한번 울고 나면 다시 괜찮아지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히 저랑 비슷하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요즘 되게 많이 하는 생각이, 인생이 가끔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힘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인간이, 제가 막 꼭 안 힘들어야 될 뭔가 뭐라 해야 되죠? 권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힘든 것도 당연한 인생이고, 서로 사람들끼리 다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실수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당연하다고 요즘에 생각이 들어서, 제가 힘든 일 혹은 제가 실수했던 거 뭐 등등등 안 좋은 어두운 기억들을 생각날 때 오히려 조금 의연해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저도 좀 막 울면서 이거를 풀었던 편인데 눈물이 좀 안 납니다. 이게 너무 의연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가끔 있는데, 그래도 뭔가 그런 생각 떠올리고 감정을 풀기 위해 울고 싶을 때 눈물이 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지금도 한번 시원하게 울고 괜찮아지신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박주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놈의 불면증 점점유유. 너무 힘드네요. 우울할 땐 더 우울해지는 거, 그거 참 점점점. 김범수 지나간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불면증이, 저 주변에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말할걸요? 불면증이랑 잠이 잘 안 오는 거랑은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리버스 불면증이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면증처럼 잠이 와요. 막 갑자기 막 하품하고 막 누구랑 싸우는데 막 계속 하품해. 그러면 그 상대방은 더 화내. 너 뭐 지금 하품이 나오니? 그럼 저는 아 이거 생리현상인데 설명은 못하겠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였고요. 그래서 불면증 치료, 그리고 이게 치료법마다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뭔가 약이 한두 개 있어서, 혹은 뭐 한두 가지의 최고의 뭐 재료가 있어서 그걸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뭐 이게 안 듣고 누구는 듣고. 박주연님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불면증 오래 앓으신 분들은 저마다의 그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노하우 통해서 새벽 시간 우울해지는 거 막아내면서 잘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의 지나간다, 이 오랜 저녁 시간 또한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들려드리겠고, 비슷한, 제가 또 들려드리고 싶은 비슷한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함께 제가 예전에 같이 연주하고 했었던 이한철, 가수 이한철님의 흘러간다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뭐 완전히 같은 맥락의 노래는 아니지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골랐고, 역시나 저는 말장난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나간다 흘러간다에 이어 윤종신님께서 부르신 너에게 간다까지 좋은 일이 가면 좋은 거겠죠, 주영님께. 아무튼 그렇게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간다 간다 간다.

0: 김범수의 지나간다, 이한철의 흘러간다, 그리고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세상 웃기네요. 이렇게 세 번 양달에 얘기하니까.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하건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리운전하면서 듣고 있어요. 가끔 술에 취해 주정 부리는 분들도 있지만 잘 견디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라디오가 힘을 줍니다. 로제의 아파트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워낙 술 좋아하다 보니까 대리 운전해주시는 기사님들 많이 부르거든요. 저는 늘 제 자신, 늘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저는 늘 택시기사님, 대리운전기사님한테 정말 깍듯이 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랑해보았고, 뭔가 깍듯이 하고 친절하게 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저의 주사일러네요.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 아무튼 맨정신에도 친절하게 하기 위해 신청해주신 로제, 브루노 마스와 같이 부른 곡이죠. 로제의 아파트 얼른 듣고 오겠습니다.
1: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부른 아파트 APT점 듣고 왔습니다. 신나는 노래였네요.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시애틀이요. 이렇게 왔어요. 뒷마당 잡초 뽑으며 듣고 있어요. 그레이스 포터의 Something That I Want 신청합니다. 미국은 막 마당 있는 집이 많으니까 뒷마당에서 잡초 뽑으시나 봐요. 저도 비교적 최근 좀 허약한 애들,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막 일어나면 눈만 뜨면 그거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고생 노고 담아서 그레이스 포터의 Something That I Want 들려드리고, 이 노래가 미국에 계시니까 탱글드, 우리나라로는 라푼젤에 삽입된 노래인 거죠. 그래서 I See The Light라는 이렇게 그 등 같은 거 쫙 띄울 때 나오는 노래 있죠. 맨디 무어와 자크 레비가 부른 I See The Light까지 두 곡을 연달아 듣고 저는 그럼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애프터클럽 구름의 사운드클라우드. 여기는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입니다. 앞서 1시부터 시작된 방송에서부터 사운드클라우드로 날라온 신청곡 사연들을 읽어보며 떠드는 시간, 음악 듣는 시간 가져보고 있었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문제 계시다면 하시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으신 음악 골라가지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도 사연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애프터클럽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애프터클럽 검색하시면 요일마다 올라오는 DJ분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계정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629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울적했는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좀 뭐라 했거든요. 밤에 일해서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평소에는 김밥을 싸주는데 오늘은 주먹밥 도시락이네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6293번님께서 근무를 하시는데 5년 내내 근무하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김밥을 싸주셨는데 한결같이 김밥만 싸시던 와이프분께서 오늘 주먹밥을 싸주셨다라고 하면 의미를 담아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김밥 싸고 아니 어떤 날에 뭐 그냥 뭐 또 하고 또 하는데 오늘은 주먹밥이다 라고 하면 그냥 주먹밥을 싸고 싶은 게 아니셨을까요? 완전 다른 음식이잖아요, 주먹밥이랑 김밥은. 대부분 저는 이제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뭔가 밥을 하게 되면 그냥 냉장고에 남아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저 따위 이제 요리 실력이 이제 6293님 와이프분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대단한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와이프분께 평소에 안 하던 좀 뭐라 하는 말 언사를 하시거나

그랬던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실 정도로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은 다정하게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 어떨지. 전 대부분 연애에서 대부분의 잘못은 남자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못했습니다부터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주먹밥 먹고 싶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0220 자, 2월 20일생이죠 자, 0220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오션의 More Than Words 신청합니다. 오늘도 애프터클럽과 함께합니다. 아직도 하루 이교차가 큰 편인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교차가 줄었죠. 사연 보내주셨을 당시에는 제가 언제인지 알 것 같은데 이교차가 진짜 크던 시절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션의 More Than Words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오션이라는 그 이제 대단한 역사적인 그룹이 태동했을 때 대한민국에 약간 저는 이게 유행이었다 생각하거든요. 남성 보컬 그룹.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다양한 스타일의 보컬 그룹들이 막 생겼었는데 그 중에 또 걸출한 팀 중 한 팀이 오션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어린아이에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그 오션을 듣는 순간 오션만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오션의 More Than Words와 함께 같이 따라오는 그 한 시대를 같이 풍미했던 다른 보컬 그룹의 음악도 틀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 한 팀은 바로 파란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팀의 음악을 골라보았고요. 유명한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골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오션의 More Than Words 그리고 파란의 첫사랑 두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션의 모든 월즈 그리고 파란의 첫사랑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어린 나이였으면 이 감성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 이 노래를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노래 듣고 거의 충격 그리고 공포였거든요. 너무 노래가 좋아서. 제가 또 이 노래 나오면 빼놓을 수 없는 말 중 하나가, 제가 형이 있어요. 위로 두 살 터울의 친형이 있는데, 형이 이공계 대학교 갔거든요. 이공계 전공에서. 근데 막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R&B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MP3 이런 게 많이 발달이 안 됐을 때 형 MP3 빌려가지고 가끔 음악 들으면 거기에 막 그런 유명한 R&B 소울 앨범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루도 벤드로스, 막 드루휠, 형은 좀 이런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있던 게 테이크의 나비오돔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형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 4명이서 그 학교 축제 때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까만색 샷스를 입고 까만색 샷스를 네 분이 맞춰 입고 나비무덤을 열창하던 저희 친형의 모습을 신나게 놀리고 싶은 기분이 드네요. 그것과 별개로 노래는 굉장히 명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 보컬 그룹이면은 빼놓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랑의 제품을 SG 워너비의 노래도 제가 참을 수 없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어떤 노래를 고를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일 유명한 노래 중에 그래도 좀 밝은 노래 내 사람이라는 노래를 골라보았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노래니까요. 대단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테이크의 나비무덤 그리고 SG 워너비의 내 사람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테이크의 나비무덤 그리고 SG와 너비의 네 사람 듣고 왔습니다. 이 네 사람 지금 들으면 이 편곡이 진짜 신선하지 않나요? 약간 아이리시한 이 느낌의 편곡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무튼 다양한 음악인으로서 다양한 귀감이 되는 노래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마저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신승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동부의 이타카라는 곳에서 듣고 있어요. 일본 지명 같네요. 이타카? 이타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이타카라는 곳에서 듣고 있어요. 여기는 오후랍니다. 공부하면서 듣는데 바장제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고 지금 제주도 가면 진짜 좋겠네요. 저는 제주도 안 간 지가 지금 엄청 오래됐는데 뭔가 제가 갈 때는 늘 그럴 때였어요. 엄청 추울 때 제주도 춥고 눈 올 때 가면 진짜 우울하거든요. 저만 그런가? 그때 아니면 진짜 너무 더울 때 막 정신 못 차리게 더울 때 그럴 때밖에 안 가봤는데 지금 5월 중순에 가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제주도 푸른밤이라는 가수의 유리상자라는 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유리상자의 제주도의 푸른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유리상자의 제주도 푸른밤 한번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볼게요. 89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많이 우울해요. 마음 좀 달래보려고 제주 여행 책 하나를 집어 읽기 시작했는데 푹 빠져들어 날 새는 줄 모르고 책으로 여행하는, 저도 여행책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근데 여행책이 종류가 많잖아요. 약간 에세이 형태의 여행책이 있고, 아니면 막 뭐지? 막 예를 들면은 막 도쿄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그 나라 약간 가이드북 같은 책 있잖아요. 저는 그 후자의 여행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여행을 가곤 합니다. 아무튼 가을에 꼭 제주 떠나시길 바라겠고, 제발 너무 더울 때 혹은 눈이 많이 올 때 이럴 때는 피하시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친슬기님 보내주셨습니다. 친슬기님께서, 누구셔요? 초면인 것 같네요. 새벽에 들려주시는 노래들이 모두 다 너무 좋네요. 기운납니다. 팀에 사랑합니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 DJ를 맡고 있는 구름이라고 하고요. 구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팀에 사랑합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이제 남자 보컬 그룹 쭉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 제 기억에는 그 이전 혹은 비슷한 시대에

팀의 사랑합니다. 그리고 김형중의 오늘의 운세 듣고 왔습니다. 사랑합니다는 약간 고백송의 거의 원조인 것 같아요. 제 세대에서는. 그리고 오늘의 운세라는 곡이 이게 예전 한국 노래 중에는 다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막 대학교 앞에 입구에 막 나무들 막 있으면 막 플래카드 이렇게 쭉 현수막 같은 거 길게 걸어서 뭐 다해야 뭐 미안해 용서해줘 막 이런 식의 플래카드가 막 학교마다 막 걸리면서 어머 저게 뭐람 막 너무 멋있다 다해를 위해서 왔네요. 자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왜 치아가 아프실까요?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도 아프신 건지 안 가셔도 아픈 건지 아니면 오늘 갔기 때문에 오늘 아프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세 번째의 경우의 수이길 바랍니다. 그냥 치료 받았기 때문에 아프면 점점 나아지는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동서남북으로 다 신경치료를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어디는 크라운이고 어디는 막 금리고 막 그런데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빨 관리 잘하셔야 하고 그 저는 매달이 된다. 1년에 한 세 번 정도 정기검진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정기검진을 한 세 번째 갔어요. 박주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박주영님 아까 계시지 않았나? 방송 처음 듣는데 은은하고 잔잔하고 뭔가 차분해지네요. 정말 밤에 와닿습니다. 멜로망스 선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평소보다 좀 말투가 경고 밤에 듣기 되게 좋은 노래죠. 이 멜로망스 노래하시는 김민석이라는 분이 저랑 굉장히 친합니다. 제 인생 제일 친한 친구 중 하나인데 이 친구가 노래를 막 높게 불러도 사람 되게 듣기 좋게 부르는 그 뭔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들어도 좋고 야외에서 선물과 Different Place라는 곡이 있는데 그렇게 두고 듣고 와보겠습니다.

선물 그리고 Different Place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멜로망스가 굉장히 좋죠. 제가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고 술도 많이 먹는데 같이 개인적으로는 참 솔직한 친구다라는 인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사람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솔직할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솔직한 친구거든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축축해보면은 단점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에서도 그런 솔직하고 친구로서 말하면 그런 단순한 점이가 아닌 멜로망스 노래하는 김민석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이 나간다라는 말이 홍보 같은 게 시작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님이 앨범을 준비 중이고 멜로망스 이름이 아닌 김민석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준비하는 것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마음에서 김민석님이 솔로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는 오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노래는 김민석님의 EP에 수록된 영원을 약속해줘요 라는 곡입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아는 분들 너무 많은 음악가이자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전진희님께서 편곡해주신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린 노래들이나 주저주저 같이 떠든 시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SBS 파워 FM 애프터클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보내신 한 주 동안 애프터클럽 그리고 저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나 어디든지 샵1077 어디든지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 때 모두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김민석의 영원을 약속해줘요 들으시면서 오늘 애프터클럽 사운드클라우드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방송됩니다. 그럼 한 주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0: 일본 사이타마현의 유명한 라멘집.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붙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2: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오늘의 TMI.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H.O.T의 빛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가 세상에 오신 날로 깨달음과 자비, 공덕을 기리는 날로 여겨지는데요.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다 같이 마음 다스리면서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면 좋을 텐데요. 사실 5월이 되면 길거리에 걸린 수많은 연등이 참 예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슬슬 보이는데 특히 날이 너무 맑을 때 파란 하늘 이 위에 있고 그 아래 연등이 딱 달려있고 두 개를 겹쳐서 볼 때가 참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교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유치원 다닐 때는 연등 만드는 직접 만들어서 다 걸었어요. 그 절에다가 그 유치원이 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등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연등에는 석가모니 앞에 등불을 켜고 세상을 밝히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연등은 지혜의 빛을 상징해서 소원, 기원과 마음을 밝히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자들은 각자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연등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품고 있는 소원을 빌어보는 하루를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맘때에서 이제 수험생 부모님들이 또 많이 가서 이렇게 등하고 절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이때 한번 연등과 함께 빌어보시죠. 1부에선 이렇게 보내주신 친구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사랑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잉해공식 준비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은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 볼게요. 삼사일호님, 쨍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요즘 요가를 시작했는데요. 요가로 갔을 때 20분 정도 명상을 하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요즘 차분해진 기분을 느낍니다. 맞아, 이게 요가하면서 뭐 요가 운동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때 하는 명상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마음이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몸도 좀 안정적으로 또 운동도 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규님이 신청한 플래시 플러드 딜링스의 별, 이지영의 산책 두 곡 들어볼게요.

클래시 플러드 딜링스의 별, 이지영의 산책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3985님,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 내 텃밭에 당첨이 되어서 가족이랑 한 고랑 정도 시작해보고 있어요. 함께 키우니까 재미도 있고 아이들 교육에 도움도 많이. 이거 혼자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병희 아나운서가 새까맣게 타고 막 손이 부르트고 다신 안 한다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한초호님, 내일까지 휴일이라 친구들이랑 여행 왔습니다.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잖아요. 2박 3일 여행이라 오늘이 이튿날인데요. 지금 빨아서 다 넣어놔야 돼요. 신청곡 두 곡 띄워드릴 건데요. 최보영님이 신청한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강정님님의 신청곡 폴킴의 우리 만남이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의 내일이 찾아오면,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듣고 왔습니다. 2235님, 이은미의 어떤 그리움 신청합니다. 제 20대를 함께한 노래예요. 그땐 한강을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경기도에 산 지 30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 한강은 뉴스에서나 접하는데요. 돗자리에 누워서 들었던 친구들 소식도 궁금하고 급 나의 20대가 생각나는데 내년이면 예순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추억 소환해보네요. 오늘은 옛 친구 중 한 명에게라도 안부를 묻는 하루 보내볼게요. 문득 이렇게 어떤 장소라든지 그때라든지 또 친구들이라든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그거로만 그치지 말고 친구들이랑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때가 더 새록새록 머리에 그려질 거고요. 또 이렇게 연락 닿아서 만나면 더 좋은 거죠. 이은미의 어떤 그리움, 그리고 안경실님이 신청한 이창섭의 우리들의 동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2부에선 여러분들의 선곡 센스를 만나보는 꼭꼭 선곡회입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9564님이 최근에 아내가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저는 제대로 육아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되어보니 아버지에 대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신청곡은 데프콘의 아버지입니다. 그쵸, 동생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니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반 정도는 알겠다고. 네. 지금부터라도 감사 표현도 많이 하고.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0: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1: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2: 레노.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꼭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석가탄신일이죠. 전국에 있는 많은 절에 찾아가고 계신가요? 저도 본의 아니게 절들을 꽤 둘러봤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멀긴 한데 남해에 보리암이라고 있어요. 와, 저는 제가 가봤던 절 중에서 뭐 사이즈나 이런 건 더 웅장한 곳들도 많지만은 좀 높은 곳에 있거든요. 안개가 쫙 껴있고 그 보리암의 풍경이나 그 앞에서 내려다보는 산의 풍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 참 정갈하고 깔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처 계신 분들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선곡해보고 있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노래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평안한 노래 하나씩 만나볼게요. 오늘도 선곡한 곡이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신 곡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뾰로롱님, 동방신기의 풍선 선곡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가 어릴 적 추억을 소환해주는 기분이 들어서 종종 들었는데요. 티 없이 맑았던 순수했던 그 시절의 풍경이 떠올라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끔 현실에 지쳐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을 때 이 노래 들으며 추억에 빠져보면서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네요. 뭔가 동요와 가요의 그 중간에 딱 있는 그쵸, 희망차고 깨끗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죠. 이 곡 들으면. 짬보77님, 저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싶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명곡인 이 노래,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누군가는 두 눈을 감고 듣고요. 누군가는 따라 부르면서 같이 부르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노래잖아요. 노래 자체도 힐링인데 가수의 노래가 너무 달달하고 좋아서 더 힐링이 되는 신기한 곡입니다. 첫 사회생활할 때 지친 몸을 이끌고 탄 버스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짬보77님은 힘들 때 이 곡 들으면서 또 그 시절을 버텨내셨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가 또 이렇게 같이 듣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고마운 곡이겠네요, 진짜. 뾰로롱, 짬보77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방신기의 풍선,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두 곡 들어볼게요.

동방신기의 풍선 유재하의 사랑했기 때문에 듣고 왔습니다. 5524님, 저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추천합니다. 이 노래가 등장하고 꽤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슬픔 또한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라는 말에 많이 놀랐습니다. 웃음이 있다면 눈물도 있어야 조화롭다는 이 노래. 한 번에 이해할 순 없었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기쁜 일만 있을 수 없듯이 슬프고 힘든 일들도 겁내지 말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바로 평안한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가지려고 노력하려고요. 맞아요. 뭔가 좀 억지로 이겨내거나 뭐 억지로 좋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네.

그냥 무던하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는 게 참 좋은 인생에서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로로롱님,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선곡합니다. 최근에 동네 어귀에 달린 형형색색의 연등을 아이와 함께 구경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고 있으니 대단한 성취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질 때마다 너는 너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 고 말해주는 이 노래 들으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 찡디 그리고 친구들 오늘도 충분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요. 남들의 속도에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에. 우리 친구분들도 다 각자의 페이스대로 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다는 거 저도 응원 보내드립니다. 5524 로로롱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게시판 들어와 보시면은 다음 주제도 미리 올려놨습니다.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들 어울리는 사연과 함께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 준비해두고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2부 곡곡으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3부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있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24.
2: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3: 카페24.
2: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3: 아, 카페24.
2: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4: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우리말 지킴이.
8: 그 사람 비율을 맞추다. 그 사람 비위를 맞추다. 비율을 맞추다와 비위를 맞추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미 또는 그러한 기분을 뜻하는 말은 비유가 아닌 비위가 맞습니다. 비위와 자주 혼동하는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을 뜻하는 전혀 다른 단어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다, 적절한 비유를 활용하다처럼 사용되죠. 정리하면 기분이나 성미를 뜻할 때는 비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할 때는 비유, 상황에 맞게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질투는 빼고 외로움은 나눈 뒤 애정을 더해서 행복은 곱했더니 마침내 찾아낸 사랑잉의 공식. 사랑 공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잉의 공식. 2394님의 사랑 공식. 사랑은 노이즈 캔슬링이다. 여러 가지 소음으로 시끄러울 때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하면 고요해지는 것처럼 사랑을 하면 다른 것들은 들리지 않고 오직 사랑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친구들의 사랑 고민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회사에서 나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고 자꾸만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김대리님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는 사연 보내주셨죠. 이 사연 듣고 친구들이 다양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3029님, 이건 100% 호감 맞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에게 관심이 없으면 눈길조차 안 주는 법이거든요. 눈길도 주는데 기억까지 잘한다면 무조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호감 가는 남자분들이 있을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가 똑같은 옷을 입든 씻든 안 씻든 이거는 이성에게 호감이 있으면 눈길이 가고 무의식 중에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 박수현님. 그냥 칭찬 잘해주는 착한 대리님 아닐까요? 회사에서 사회생활하느라 칭찬보시 된 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수현님 저도 회사생활 사회생활이라 그래도 이게 요즘은 또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변화까지 캐치를 해준다? 저는 이거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102님, 호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번엔 3일 연속 똑같은 옷을 입고 가보세요. 그것까지 알아맞히면 관심이 정말 많다는 거니까 호감이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근데 3일 연속 똑같은 옷을 입으면 자칫하다가 호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빨래도 안 하나 봐. 안 신나 봐. 옷도 안 갈아입어. 그 3일까지 가는 거는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각종 사랑 문제 때문에 답답한 분들 저와 함께 해답을 찾아볼게요. 풀리지 않는 사랑 문제 공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직이지 님이에요. 남자친구와 만난 지 3년이 넘은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 저희 커플의 최대 관심사는 결혼인데요. 연애 기간이 점점 늘어가니까 결혼 이야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직 일도 더 하고 싶고 결혼보다는 연애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남자친구는 자꾸만 우리 결혼할까? 내년에 결혼하려면 직장 지금 빨리 잡아야 한대. 이런 식으로 결혼을 재촉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그냥 애들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믿음직스럽지도 않고요. 결혼이라는 현실이 걱정되고 살짝 두렵기도 하네요. 저도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고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려줄 수 있게 해줄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야, 어렵다.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게 신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직이지 님의 말처럼. 그래서 그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간도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고 또 대하는 방식도 다를 거고 그런데요. 저는 우선은 남자친구분도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아직이지님에 대한 신뢰라든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밀어만 두지 말고 이 사람이 확실하다 싶으면은 글쎄요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년 직장 잡는 것도 빠르기는 해요. 내후년으로 알아보자 그러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좀 맞춰보는 이제는 털어놓고 서로 부부가 됐을 때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해보는 그러다가도 안 맞으면 엎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무조건적으로 미루면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결혼 상대로 생각 안 하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사랑이 다야 님이에요. 저는 사랑에 빠지면 오직 사랑만 보는 여자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남친을 1순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지면 바로 달려가는데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남자친구를 보러 가느라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 가족, 친구보다도 남자친구가 우선이고 시간과 돈도 몽땅 다 남자친구한테 쓰는데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치다 보니 헤어진 후에는 이별 후유증이 크게 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도 슬픈 지경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새롭게 하는 연애는 과하지 않게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싶어요. 연애도 잘하고 스스로도 잘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뭔가 다 팽겨치고 연애에만 몰두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연애를 지속하려면, 그리고 이 사람을 내 옆에서 딱 두고 내가 지킬 수 있으려면은 나는 내 일도 잘해야 되고 이 가족들도 좀 잘 챙겨야 되고 병행이 잘 돼야지만 이 사람도 안정적으로 옆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헌신하는 내 자신보다는 안정적으로 중심을 지키는 내가 되자라는 이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좀 지켜보는 거 어떨까. 그리고 남자친구를 보러 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연 보내주신 아직이지 사랑이다야 두 분께 사랑공식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고민들 저에게 물어보시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익명을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닉네임도 붙여드립니다. 펌펀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버나드박의 하루 종일 부르지 이 곡 듣고 와서 이번에는 이별 공식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버나드 박의 하루 종일 부르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이별 앞에서 해답이 필요한 분들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랑 문제 속 이별 공식 함께 풀어볼게요. 정떨어져 님이에요. 찡디, 1년 사귄 남자친구가 너무 뻔뻔해요. 최근에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라이딩 갔던 날이었어요. 제 옷에

0: 이약 물고 회피한다고요?
1: 저는 이게
0: 회피형의 가장 최악인 게 이 짠돌이 회피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돈 내기 싫어서 그 돈 아까워서 만약 그러는 거면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는 게 맞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이거 얘기를 해보세요. 너 때문에 고장 아니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진짜로 이약 물고 내가 깨진 거 고치지 말고선 들고 다녀보세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한다? 이건 가차없이 헤어지는 게 연애할수록 어떻게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저도 많이 아끼는 타입이지만은 이 정도로 아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아니 이런 남자도 여자친구를 1년 만났는데 나 진짜 화가 나네. 이어서 안녕 잘가 님이에요. 저는 여자친구랑 연애한 지 이제 2년 좀 넘었어요. 처음에 만나게 된 건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이었는데요. 제가 먼저 고백해서 연애를 시작하기도 했죠. 초반엔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늘 만났어요. 근데요 한 6개월 전쯤인가 여자친구한테 권태기가 온 것 같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점점 차가워지는 여자친구의 말투,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데이트, 무미건조한 통화, 늦게 읽는 깨톡 등등 모든 것이 이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부정하면서 여자친구를 붙잡고 있었지만 이젠 정말 끝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중에 생각해봐도 후회가 남지 않을 만한 질척이지도 않고 너무 냉정하지도 않은 깔끔한 이별 멘트를 고민 중인데요. 그동안 나랑 만나줘서 고마웠고 난 앞으로 너같이 좋은 여자는 더 이상 못 만날 거다. 늘 응원할 테니 잘 지내길 바란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 헤어지고 나서도 잘 살아라. 이 정도로 끝낼까요?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 전자는 너무 질척이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이별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질척이자는 것도 그렇고 너무 냉정한 것도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우리 여기서 질척이지 말고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이거 차갑고 냉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게 이별에 있어서는 저는 빨리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얘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신 정떨어져 안녕잘가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사랑 공식을 만들어드립니다. 잉해 공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 문제를 풀다가 막힌 분들의 사연과 연인과의 이별을 고민하는 사연 보내주세요. 익명 요청하시면 닉네임도 붙여드리겠습니다. 펌번투데이 홈페이지 일요일 코너 잉해 공식 게시판이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듣고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하면 하하림.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파워FM이 방송됩니다.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요일 이제 7시 쪽이 숨은 다가오는데 또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끝곡 없이 바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레베스 마징,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즈는
10: 고릴라 편이다.
9: 고삐 풀린
10: 고릴라.
9: 왜 다 고릴라죠?
1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9: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등산이 붐이라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해요. 바로 등산 결별.

연인끼리 부부끼리 사이좋게 출발했다가 중간쯤에서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아, 자기야 공기 좋고 물 좋고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로 출발했다가 슬슬 속도 차이가 나면서 예민해지는 거죠. 아, 좀 천천히 가. 뭘 그렇게 빨리 가. 아, 이거보다 어떻게 천천히 가냐. 이게 무슨 등산이야. 이러다가 연기 진짜 잘하지 않아요? 감정상에서 크게 삐지거나 대판 싸움도 난다는 거겠죠. 오죽하면 등산 결별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휴일에 등산 데이트 계획 잡으셨다면 기록 세우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속도 맞추면서 하산하는 순간까지 사이좋게 내려오기 꼭꼭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뭐 싸울 사람도 없어서 등산 잘 안 가요. 김영철의 호에팸, 저는 김영철입니다.

0: 팝타운 올라 올라로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등산하다 보면 그죠 남자들은 좀 더 빨리 오르고 싶은 그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이제 여자들은 진짜 뒤에서 가다가 진짜 왜 저러나 싶고 객관적으로 멀리서 지켜보니까 딱 그 상황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등산 결별, 아, 알파인 디볼스라고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천천히 속도 맞추고요. 저도 우리 매니저 지금 전전 매니저 우리 대건이라고 대건이가 이제 키가 좀 작고 해서 자기 맨날 그랬어요. 형 걸음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배려해 준다고 해도 제가 좀 보폭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보폭이 빠르거나 속도가 좀 빠르신 분은 조금 천천히 해주고 그렇게 해서 깨뜨리쇼. 철가루들이 제보한 생활 속 네 글자 단어를 맞춰보는 조각조각 따따따 조각 퀴즈까지 있습니다. 자 먼저 철파임 제작진과 이구수 혜연 너무 발음을 깨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잘했어요. 힌트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랑 그러면 이번에 혜연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1: 개
0: 부 엇박으로 한번 해봤어요. 세 글자는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닭땡땡땡 쉽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몇 분 뽑아서 선물 쏠 거고요. 3, 4부 부금학원 주말반 이제 주드 한희준 주제일 남매와 유쾌한 수다 타임도 여갈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2: 깨끗한 상쾌한 닥터피아 닥터피아 샤워.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에메디 튼튼하게 코에메디 오래오래 코에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에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에메디 코에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9: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장각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작가로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일요일 아침에 만나봅니다. In your letter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화요일에 김장훈 강균성님이 허리!

리메이크돼서 철판이 나오셨잖아요. 요즘 예전에 나왔던 명곡들을 리메이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와 또 다른 매력으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죠. 아, 어떤 리메이크 곡이 갑자기 떠오르지? 오, 드림 컴 트루. SS의 드림스 컴 트루를 에스파가 또 했었죠. 너무 갑자기 젊어지려고 갑자기 확 아, 이런 것도 있었고 보랏빛 한길에 예전에 또 클릭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이 진짜 옛날 때부터 있었고 꾸준히 리메이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세대 대통합 다시 듣는 리메이크 음악들

6823번님이 얼마 전 초등학생 아들이 비행기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최근에 문세윤, 한해, 추 셋이서 리메이크를 했대요. 아, 원곡도 물론 좋지만 리메이크 버전도 상큼하니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은 원래 가수라고 하지만 문세윤님은 개그맨이신데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역시 개가수 철없디 후배라 그런가? 노래는 한해 문세윤. 자, 추가 피처링한 비행기 신청합니다. 세윤이 노래 잘해요. 문세윤도 노래 진짜 잘하고 세윤이도 음반도 뭐 곧잘 내고 했었잖아요. 그죠? 진짜 그러면 문세윤도 잘하고 유세윤도 잘하고 세윤들이 노래를 또 잘하네. 그리고 나도 있고. 개그맨들 중에서 다 음반을 낸 건 아닌데 약간 우리 개가수들이 좀 개보들이 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끼들이 참 다양해. 저도 이 버전을 못 들어봤거든요. 나중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1287번님은 저는 드라마 정주행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웰컴 투 삼달리라는 드라마를 뒤늦게 봤는데 조용필 씨의 꿈을 소녀시대 태연 씨가 리메이크를 해서 부른 버전이 OST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사가 고향을 찾은 주인공의 상황에 찰떡이라 더 몰입이 됐네요. 노래는 태연의 꿈 신청합니다. 아, 저도 조용필 선배님의 꿈을 듣고 자란 세대인데 화려한 도시들 요 버전이라면 우리 또 태연이가 철판에 정중듣는 태연이가 부르는 꿈은 어떤 버전일지 뭔가 좀 상큼할 듯하면서도 요즘 MZ들이 표현하는 MZ 이런 표현 꼭 어른들이 이런 표현 쓰죠. 태연 워낙 노래 잘하니까 태연 버전도 기대되네요. 태연 그러고 보니까 노래 많이 리메이크 했어요. 그 제주도 떠나요 둘이서 이것도 최성원 선배님이 불렀던 그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도 아주 리메이크를 잘했는데 자, 태연 꿈도 있고요. 자, 우리 7498번님은 최근에 성시경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너에게를 부르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리메이크했던 노래인데 듣고 추억에 젖어서 오랜만에 서태지와 아이들 버전으로 다시 들었네요. 여유로운 주말에 아침에 딱인 노래라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신청합니다. 자, 서태지 아이들이 원래 이제 원 그 버전이고 이게 아마 성시경 씨가 너의 한 불을 묻는 사람들. 근데 성시경 씨는 확실히 리메이크란 개념보다 그냥 성시경 버전으로 다 그냥 다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아, 노래 너무 잘하고 진짜 똑똑하고 나보다 5살 어린데 형한테 맨날 혼내고 난 혼나고 잘 듣고 하여튼 그랬다고요. 근데 선물 챙겨주고 노래 다 들어보고 싶죠. 그럴 순 없어요. 이 중에 나갈 노래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절가로 1287님이 신청해주신 태연의 꿈 들어볼게요.

이상한 꿈 듣고 왔습니다. 128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아, 노래 너무 좋죠. 새로 이사간 동네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정겨운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이사를 끝내고 정리를 한 뒤 뒤집어쓴 먼지도 털 겸 목욕탕에 갔는데요. 주로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탕에 들어가 있는데 할머니 한 분께서 등을 밀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거절하지 못하고 밀어드렸죠. 고마워요. 아우, 시원하다. 등이 반짝반짝할 정도야. 주 눈이 부시게.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진심어린 후기에 팔이 아픈 것도 있고 뿌듯했죠. 그런데 잠시 뒤 다른 할머니 오시더니 저기 나도 좀 밀어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또 거절하지 못하고 밀어드렸죠. 두 분을 밀어드렸더니 팔이 슬슬 저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젊은 사람이 와서 힘을 팍팍 실어 시원하게 등을 밀어준다고 소문이 났는지 뒤로 다섯 명의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다 밀어드리고 마지막 할머니의 등을 미는데 힘이 빠져서 속도가 늦어지자 빨리 좀 밀어. 우리 저 복지관 영감들하고 저기 영화 보러 가야 하는데 시간이 다 됐어. 무브 무브 라고 제초가 됐습니다. 젖 먹던 힘을 다해 할머니 일곱 분의 등을 다 밀어드린 후 지친 저는 오히려 때를 밀지 못하고 대충 샤워만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탈의실에 나오니 이미 옷을 다 입으시고 예쁘게 꽃단장하신 할머니들은 웃으시면서 수고했다고 땅콩 캐러멜 3개를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캐러멜을 먹을 수가 없었어. 팔 힘을 다 써서 손이 덜덜덜 떨려서 껍질을 깔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곱게 단장하시고 할아버지들과 영화를 보러 가시는 할머니들의 뒷모습에서 신남이 보여서 나름 뿌듯했네요. 그래도 할머니들 다시 마주치기는 두려워요. 노래는 EXID 딸딸딸 신청합니다. 아, 나 지금 노래가 무슨 노래 신청하셨을까? 장혜진의 다시 마주치지 말자 이걸까? 아, EXID 덜덜덜이어서 힘이 덜덜덜 두달달 진짜 빠졌죠. 아, 사실 아까 한두 분도 진짜 사실 쉽지 않은데 정작 목욕 못 가셨군요. 언제 어떻게 목욕탕 가격이 그 두려워서. 할머니 좀 오전 일찍 가시지 않던가요? 오후쯤 이렇게 좀 약간 한산한 시간에 한번 가봐봐요. 시간대 잘 맞춰가지고 나도 목욕은 해야지. 우리 사연 주신 우리 박지영 씨. 아, 사연 잘 봤고요. 선물 챙겨드리고.

0: 자, 덜덜덜 EXID 노래 박재영 씨 들으셨나요? 자, 잠시 철판 떠리 상풀 만드는 개떠리쇼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이구동성 퀴즈 닭 땡땡땡 계속해서 맞춰주시고요. 전 잠시 후 들을게요, 여러분. Stay tuned!
1: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이 수열에너지를 도입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지요. 기후 위기 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남았어 주는 선물이지만 절대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다. 떠리를 겟 하는 시간 겟떠리 쇼. 오늘 준비된 겟 상품은요, 철가루들 간단한 간식도 맛있게 챙겨 먹으라고 닭 부침개, 1부에서 나간 떠리 상품을 맞추는 이구동성 퀴즈, 정답 부침개였죠. 정답 맞힌 철가루들 몇 분 뽑아서 닭 부침개 드리니까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떠리 상품을 받기 위한 미션이 자 전매추였습니다. 오늘 주제 점심 메뉴 추천. 요즘 철가루들이 꽂힌 음식 우리 그 순대국집. 그죠. 우리 철가루들 종종 내가 댓글 남기면 스토리 남기면 댓글 남겨주는데 김치 순대국밥 신동엽 형도 전화 왔잖아요. 야 영철아 목동 거기 맛있어. 형 맛있어. 알았어 한번 갈게. 형 동물농장 끝나고 음식 가나 모르겠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꽂힌 음식들 뭘까. 최정민님은 오이무침 비빔밥. 와 일단 비빔밥은 여러분 말모죠. 싱싱한 오이를요 채를 썬 양파와 함께 무쳐놓고 방금 지은 따뜻한 밥에 함께 넣어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 올리고 참기름을 살짝 두른 다음에 슥슥 비벼 먹으면 봄동 비빔밥 저리 가라죠. 다음 유행은 아마 오이 무침 비빔밥일 거예요. 그래 됐으면 좋겠다. 아 이거 오이를 뭐 거의 이제 오이를 또 싫어하시는 분도 기억 재정민 씨. 1020번님은 묵은지 콩가루 지짐? 멸치와 날 콩가루를 넣어서요. 배추 함께 이게 자자

바삭하게 지져내는 별미 반찬인데 콩가루 묵은지의 그 신맛과 짠맛을 잡아줘서 구수한 풍미가 살아있답니다. 입맛 없을 때 구수한 맛이 있잖아요. 맛있겠네. 찰가루도 다 잘 드시네. 3005번님은 고추장물? 이거 마른 팬에 자잘한 멸치를 볶다가 청양고추를 쫑쫑 다져놓고 들기름을 두르고 집간장, 액젓 이렇게 간 맞춰가지고 달달 볶으면 되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좀. 돌김을 살짝 거기 또 구워서 식은 밥과 싸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사실은 정성이죠. 그냥 아까 고추장 하나가 띵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새우장, 간장, 게장에는 그래 또 다른 쫄깃하고 담백한 매력이 있답니다. 철없지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나 안 먹어봐서 지금 그래서 몰랐어. 새우장하고 간장게장 우리가 다 먹어봤죠, 그죠? 갯가재장, 가재인데 어떨까? 기본적으로 간장을 아까 달인 거니까 우리도 간장 음식 진짜 맛있잖아요. 우리 고추장 매운 것도 있지만 어묵 같은 것도 왜 간장에 졸인 거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갯가재장 지금 저기 보내준데 그 약간 리틀 작은 그 저기 그 뭐지 그 랍스타 같이 생긴 그거 내가 저거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저거 사각사각 끝에 가시 이런 건 조금 빼고 그지 가시는 빼고 와 오늘 미쳤다. 우리 명선님은 콩국이요. 여름에 콩국 빠질 수 없죠. 어릴 적 엄마가 콩 삶아서 직접 해주셨지만 요즘에 시장에서 산 콩가루에 물만 붓고 우붓가사리 넣어 먹으면 간단하니 좋더라고요. 이때 간은 설탕 아니고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그래 소금 간으로 해야 되고 나도 종종 해먹어요. 우붓가사리 그 이제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채로 이렇게 싹싹 긁어가지고 콩물에 딱 넣으면 끝이야, 그치? 근데 요새 콩물이 너무너무 잘 나와. 콩물은 뚜껑 열고 거의 바로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콩국 사놓고 한번 밥 먹고 넣어놨다가 약간 쉬고 그러거든. 빨리 먹는 게 놓고 올해도 오목가사리랑 나도 콩국 꼭 해먹을게요. 우리 명선님 땡큐. 3057번님 고수요. 어떡해. 원래 고수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젠 고수가 없으면 안 되는 입맛이 되어버렸습니다. 화장품을 코로 뭐 입으로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상큼하니 더워지는 날씨에 입맛 바로 돌아옵니다. 아니 3057번님 저도 어디 식당 가가지고 막 까탈스러워 보이고 싶지도 않고 며칠 전에 태국 음식 갔는데 저 고수 좀 빼줄 수 있나요? 아마 또 오빠 고수 못 먹지. 근데 우리 팀들은 고수를 왜 못 먹어? 그 얼마나 맛있는데 그 말을 안 했어요. 난 고수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먹어봐는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오데리에서 했어요. 유전이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아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못 드셨을 거예요. 난 진짜 안 되더라고. 난 노력을 너무 많이 해. 미나리, 뭐 깻잎, 방아잎 나 다 먹는데 고수가 안 돼. 나도 먹고 싶어. 힘들어. 화장품 냄새. 근데 그걸 또 너무 좋아하는구나 우리 3057번님. 좋겠다. 태국 음식 얼마나 먹을 거 많아. 그치? 자 우리 선구님 하나 더 볼게요. 누룽지 백숙. 백숙을 손질해서 누룽지를 함께 넣어 푹 끓인 뒤 갓 만든 겉절이와 파김치를 함께 먹으면 부드러운 백숙과 누룽지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이만한 찰떡궁합이 따로 없어요. 몸보신으로 강추 똥춥니다. 한 2, 3주 전에 저 감기기 이제 거의 끝물쯤일 때 이제 식욕 돌아올 때 매니저랑 목동 이비인후과 갔다가 용호야 우리 백숙 한 그릇 먹자 했더니 형 요 병원 그 근처에 누룽지 백숙 가자. 누룽지 백숙 우리 목동에서 먹고 왔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도토리 묵 하나 시켜가지고 입맛 다 돌아왔고 그 밥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누룽 그 백숙에 다르죠. 성구님 누룽지의 그 꼬들꼬들한 맛하고 말해 못해 진짜 꼭 한번 드셔보시고 오늘 전매추 점심메뉴 추천 철가루들이 꽂힌 음식을 한번 쭉 봤는데 자 선물로 닭부침개 받으실 주인공은 그래 우리 누룽지 백숙에 드시면 선구님 3057 우리 고수 좋아하시는 분 또 챙겨드릴게요. 나는 못 먹지만 잘했어. 우리 명선님 콩국 그리고 두구두구 한 분 최정미씨 오이 무침 비빔밥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밈이 될 수 있도록 오이 무침 비빔밥 이렇게 네 분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자 노래 듣고 일요일마다 짧게 치고 빠지는 코너 조합퀴즈 돌아올 텐데요. 노래 이거 약간 못 알아들으면 넘어갈 텐데 나는 센스를 딱 얘기했는데 우리 맛있는 지금 전매추 얘기했는데 점심 몇 시에 드세요? 12시에 드세요. 청아부입니다. 벌써 12시.

친구들을 만나서 을왕리로 놀러 갔다 왔는데요. 펜션에서 어렸을 때 추억을 되살리자며 땅 따먹기도 하고 이걸로 설거지 내기도 했어요. 와, 저는 한 번에 다섯 개를 잡아서 1등을 했답니다. 철업디도 누나가 계셔서 이거 잘하시려나? 오! 그리고 저 나도 하여튼 뭐지, 나 땅 따먹기 가지고 꽂혀서 지금 땅 따먹기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이것도 잘했고, 누나랑 뭐라고 놀았을까? 자, 그럼 네 개의 단어를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릴 텐데요. 각 단어에 땡이 들어갈 조각들을 순서대로 한번 이어보세요. 자, 하나의 단어가 완성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넓은 뜰이나 숲, 땡원. 자,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없다, 땡가 막히다. 그죠? 자,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따로 마련한 자리, 땡이터. 자, 좋은데요.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를 때 쓰는 말. 헉, 벌써? 앞서의 뜻을 나타낸다, 땡미. 아, 이게 어머, 나 어떻게 했는데 전기놀이가 됐지? 저기 숲을 정원으로 해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났네요. 첫 번째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수정해보세요. 각 단의 땡에 들어간 네 글자 다시 한번 더 불려드릴게요.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꾸며 놓은 넓은 뜰이나 숲. 아, 땡원. 그치. 페퍼턴스의 땡원 여행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치. 너무 놀랐거나 언짢아서 어이없다, 땡가 막히다.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따로 마련한 자리, 땡이터.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룰 때 쓰는 말, 벌써, 앞서의 뜻을 나타낸다, 땡미. 땡에 들어갈 조각들 이제 나오죠. 아하, 네 글자 단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네 번째 글자 힌트송, 루시의 땡 11세기의 어떤 날 듣고 올까요?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잃을 때 쓰는 말 벌써 앞서 예 뜻을 나타낸다 땡미너 이미 철가루 박땡땡 씨가 한 번에 다섯 개를 잡아서 1등을 아까 했다고 했죠. 아 정답은 맞아 맞아 저도 누나가 있어서 어릴 때 많이 잘했어요. 공기놀이가 정답이었습니다. 선물 받을 철가루들 선곡표 올려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맛있네.
1: 낙지에겐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윤정님이요. 남편이 이상해요. 안 하던 행동들이 늘었어요. 뜬금없이 커피를 타주질 않나. 청소에, 설거지, 빨래를 널고 접는 일까지 얼마나 예쁘고 단정하게 접는지 주부 9단이 울고 갈 정도랍니다. 늦게 철들은 걸까요? 뭔가 지은 죄가 있는 걸까요? 아, 둘 중에 하나라면 윤정 씨 첫 번째 툭 던진 걸로 갑시다. 늦게 철드는 걸까요? 그걸로. 근데 본인도 지금 그게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지은 제가 있더라도 어쨌든 철이 드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그지 하면서 아마 같이 지내는 친구들 일행들한테 난 집에서 뭐 설거지 같이 하고 뭐 저기 그거 뭐지 청소 해놓고 뭔가 느꼈을 것 같아. 다 이렇게 하는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거야. 너무 의심 말고 윤정 씨. 자 이제 싱어송라이터 이재주드 한희준 주말에 발레라 매력 뽐내는 제일 귀여운 주제일 남매와 부금하고 온 주말반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자 도입됐습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활동을 파악해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산업인력공단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중소기업의 눈부신 성장, 현장에서 더욱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하루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한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6: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진짜요?

0: 좋은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1: 일요일 아침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김은재님이 초등학생 때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다 떨쳐버리고 싶은 게 꿈으로 나타난 걸까요? 중요한 일 끝나면

0: 비행기 타고 찐 하늘을 날아가야겠습니다. 철없지는 최근에 꾼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있나요? 아, 나 근데 꿈이 항상 거의 꾸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또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뭐 그치. 근데 진짜 항상 그 스트레스들이 오는 것 같아요. 애들 일본어 시험 공부할 때는 맨날 그 시험장 가는 거, 뭐 단어 외우는 거, 뭐 실수하는 거 많이 꾸고. 요즘은 진짜 거의 없는데 저는 온이어 저기 빨간불 여러분 켜져 있잖아요. 저게 자꾸 켜져 있는데 마이크가 분명히 말했는데 말이 안 나와. 나 그 꿈을 한 번 싣고. 예. 생방 늦는 꿈 이런 건 안 꾸는 것 같아. 그냥 꼭 온이어가 켜져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이런 꿈을 꾸곤 하는데.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싱어송라이터 이젤 주드 한희준 씨죠. 주젤 남매와 돌아올 텐데 두 분에게도 미리 자 저희들이 주제 드릴게요. 꿈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함께해요 자연신로 건강한다 맛있는
1: 야식로 닭고기 하면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착한 가격에 5분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끝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1: 굴을 먹다 보니까 야 이렇게 신선하고 진짜 갓 잡은 것 같은 맛있는 굴이 역시 굴 하면 통영이구나. 포에버영 신선하다 너무 맛있다 통영 포에버영
2: 그리고 통영의 영 포에버의 영의 영
1: 그래서 포에버영 신선하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 그랬군요.
4: 영 네.
1: 너무 참신했나요?
2: 너무 참신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1: 그래요? 네. 포에버영 신선하다. 네.
2: 아니 그럼 반대로 지혜 씨는 어때요? 이 블랙핑크의 포레버 영 통 영
4: 통영 조금 저는 아쉽
2: 조금 좀 그죠?
1: 1차원적인가요? 너무
2: 예 약간 막 그렇게 막 본인 입으로 참신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1: 아, 그거 맞고
2: 제 점수는요?
1: 하지만 네. 약간 싱어송라이터로서 토경에 어울리는 노래를 찾기도 힘들었고 죄송해요. 네.
2: 허경원에 있는 데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1: 포에버 영 신선하다.
2: 자 포에버 영 통 영 약간 1차원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네. 나이스 신선하다. 나이스 네. 트라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노래죠?

0: 자, 이 노래는 바로
1: 박정현
2: 선배님의 달아요 노래 가져왔고요. 그냥 저는 통영 안 가봤지만 이렇게 찾아보고 여태까지 아는 지식들로 봤을 때 좀 달달하다고 느껴졌어요. 코스들이 그리고 뭐 가족 여행이나 뭐 데이트 여행이나 이런 걸로 너무 좋을 것 같고 벽화마을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꿀빵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충무김밥도 그렇고.
0: 그치.
2: 그래서 달달한 브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0: 아 진짜 그 갓 튀겨낸 꿀빵하고 네. 그거 진짜 통영 가면 그 시장 아까
2: 네 중앙시장.
0: 중앙시장 꼭 가져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나도 이거 사와가지고 우리 같이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오, 다 모든 게 다 달다. 그 달다 하셨는데 해산물 먹다가 특히 이제 멍게 있죠.
1: 네.
0: 멍게 딱 먹고 멍게 마지막에 달지 않나요 약간?
1: 그래요? 그
0: 해산물이 막 우리가 쓰다 뭐 이렇게 뭐 바닷물의 어떤 약간 짭조름한 느낌인데 마지막에 달아요. 막 배현대 선생님이 개그였어요.
2: 아니 심지어 안 뭐라는 발음이 안 들렸어요.
0: 멍게가 여드름을 짜시면
2: 샤.
0: 자 그럼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량 무료 몇 분 뽑아도 선물 쏘고요. 자 우리 PD님이 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된 김에 허경환에 있는 데를
1: 좋아요.
0: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노래 또 나갔다고 우리 또 허경환 씨한테 널리 알려야죠.

0: 허경환 있는데 듣고 왔습니다. 부금하고 중얼반 싱어송라이터 이젤 주드 한희준 주젤남매와 함께하고 있고요. 나폴리보다 더 멋진 통영과 어울리는 부금 어떤 분의 선곡이 나갈지 게임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게임은요.
1: 물어라 악어 룰렛.
0: 따라 아가룰렛 악어 이빨로 눌러서 물려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가죠. 자 누가 먼저 누를까요?
1: 가위바위보
2: 이젤이 누르겠습니다.
0: 자 먼저 이젤 성공.
2: 이젤
3: 희준
2: 이젤
3: 주드.
0: 아 잠깐만 왜 물리면서 죄송함이 없어 나와요?
3: 주드라고 하는데 딱 주드라고 하니까 딱 물리네요.
0: 예, 주드 주드. 자, 그러면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통영 노래가 나갑니다. 아, 여러분 통영까지 아니에요. Forever Young까지만 노래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노래 나가면서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올려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노래 듣고 1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 노래 게임도 이어갈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 정보.
2: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엔 심리섬유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아미, 백미로 나뉘는데요.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조금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이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3: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4: 이번 주말 반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세 가지 음악 퀴즈 풀어볼 거고요. 승리한 분께는요.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을 쏴 드립니다. 문자가 나왔는데요. 네. 그 전에 박숙형 님이 주젤라면은 음악 퀴즈 대결을 위해 전날 특별히 연습하고 준비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흐름에 따라 가시나요? 야, 이런 질문이 왔어요, 지금. 궁금하신가 봐. 이렇게 전날
5: 어려운 질문이군요.
4: 전날 음악 자료를 좀 찾아보는지.
6: 저는 그 딱 들리는 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승부를 보는 건 첫 번째 퀴즈거든요, 사실.
5: 네.
6: 그 외국어로 들리는.
5: 네.
6: 전 그거 연습이라기보다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다닙니다.
5: 그래서 특화되었구나.
4: 예를 들어 뭐 노래 가사 중에서
6: 네네네네네.
4: 떠나요 둘이서
6: 제가
4: 뭐, 장난...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따라 빠디고
6: 뭐 그렇게 막
4: 그렇게 연습하고 네네. 나는 진짜 옛날에 그 김희철 퀴즈라는 1초 퀴즈
5: 네.
4: 백지영 되시는 거 땅 땅 이게 알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5: 네.
4: 이게 모르고 방 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0: 아, 근데 1층 퀴즈 그거 좀 신기한 거 어떻게 그 1층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단해요. 네. 우리 사실 거의 2초 퀴즈 아니에요? 약간.
1: 저희는 그쵸.
2: 저희는 그때 영철이 형 노래 나와서 1절을 다 들었잖아요.
1: 맞아.
0: 아, 그래 거의
2: 1절 다.
1: 다 너무, 듣고도 몰랐다.
0: 너무 몰라가지고 사람은 너무 무한하게 했어 그때.
1: 죄송해요.
0: 그럼 이제 첫 번째 음악 퀴즈 갑니다. 어? 이것은 한국어 노래인가 외국어 노래인가? 자, 주드는 연습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리 뭐 젤은 사실 연습 안 하죠.
1: 아니 저도 노래를 빠삭하게 알아오죠.
0: 그렇지.
1: 요즘 차트에 있는 노래들.
0: 요즘 차트 옛날 차트
2: 나로 있나.
0: 자, 한국어 노래 가사를 번역기가 외국 발음으로 읽어드립니다. 외국어 발음을 듣고 제목과 가수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오늘 태국어입니다.
1: 오,
2: 태국어 자신 있죠.
0: 한땀 한땀 정성을 들인 솜땀 솜땀 정성 들인 태국 음악 퀴즈 주세요.
3: 지오 미초 빠라가 히성이 루이오 지오 헤누오 나랍와.
2: 자, 미쳐 날아가.
0: 미쳐
1: 훨훨 날아가.
2: 훨훨 날아가.
1: 마지막만 들었어요.
0: 자, 알면 일단 도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노래인지.
1: 지오미쳐 바닷가.
0: 저 뭐를 따라가?
1: 어? 지오미쳐.
0: 저 미쳐가 아니고 저
2: 저 빛을 따라가?
0: 어!
2: 더 훨훨 날아가거든요.
0: 자, 저 빛을 따라가면 이미 거기 다가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1: 진짜?
2: 네.
0: 자.
3: 지오미쳐 따라가 혜성이 루이오 지오 헤누오 나랍와.
0: 자, 이젤이 먼저 나왔습니다.
1: 이게 어디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0: 일단 도전 한번 해보실 거.
1: 저 빛을 따라가 혜성이 되어줘 하늘을 날아봐. 유나 선배님의 혜성.
0: 와, 나 지금 나도 소름 돋아서.
2: 진짜 잘한다.
0: 나는 이거를 음악이 없잖아요. 저 빛을 따라가 혜성이 되어 저 하늘을 어느 부분 자는데 나 오빠 힌트 주려고.
1: 네.
0: 저 빛을 따라가 혜성이 아닌 거다. 어디 부분이지? 그 부분이 어디요 지금?
1: 이게 딱 후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0: 뜨뜨뜨
1: 저 빛을 따라가 혜성이 되어줘 하늘을 날아.
2: 나 이 노래 진짜 많이 듣는데.
0: 그러니까 유나의 혜성이라는 노래를 와 이젤이 맞춰줬습니다.
1: 제가 이걸 노래방에서 또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0: 잘해서. 그리고 사실 아까 희준 오빠가 저 빛을 따라가
1: 가사를
0: 잡았어요.
1: 다 줬어요.
0: 다 줬어.
1: 저는 하나도 몰랐는데.
2: 지금 LA 다저스라는 팀에서 김혜성 선수가 야구 선수로 뛰잖아요.
0: 주세요. 좋아요. 자, 갑시다. 그 상승세를 타서.
2: Miss A, Bad Girl, Good Girl.
1: 오호.
0: 정답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진짜
0: bad
1: 잘하시네요.
0: Girl, good girl. 한번 자, 그 부분 들어볼까요?
1: 가사 다 틀려.
0: Miss
1: A, 웃겨.
0: 기분이 좋지 않아요?
2: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Shut up, boy. Shut up.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0: 두 번째 노래방 에만 그의 저 미스의 Bad Girl, Good Girl.
2: 네.
0: 주드가 맞으면서 1-1이 됐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럭키네요. 어제 미스의 민 씨를 만나서 재밌게 놀았더니 딱 나오네요.
0: 그러네요.
2: 네.
0: 자, 코너 속의 코너 주드의 TMI도 잠깐 들어보고요. 어떻게 지내는가요?
2: 너무 잘 지냅니다. 결혼하고 그래. 잘 지냅니다.
0: 좋아요. 세 번째 문제 노래 1초만 듣고 곡목과 가수 맞추는 퀴즈 정답 아시면 역시 이름 외쳐주시고 음악 주세요.
2: 그녀를 지켜라.
1: 제목 정답 다 맞추셔야 돼요. 가수까지.
0: 자, 제목 정답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2: 더 보이즈.
0: 더 보이즈의
2: 그녀를 지켜라.
1: 아, 이제
0: 더 보이즈의 그녀를 지켜라.
1: 아, 이게
0: 자, 더 보이즈가 나온다고요. Bring the boys, the boys가 나온다고요.
1: 약간 제국의 아이들?
0: 제국의 아이들의
1: 그녀를 지켜라.
0: 자, 여기서 힌트를 드립니다. 자, 이게 제국의 아이들이 아니고
2: 너무 죄송합니다.
0: 영어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
2: 영어 이름.
1: 틴탑 선배님들.
0: 네 글자.
1: 네 글자?
2: 너무 너무 압니다. 아, 인피니티 그녀를 지켜라.
1: 이제.
0: 자, 잠깐만요. 지금 차 브랜드를 말씀하신 거예요?
1: 아, 저 뭐
0: 이거 정확하게 저도 차 브랜드를 몇 번 말했어요 소개할 때 이분들을 T로 하면 안 돼요.
1: 이제 인피니트.
0: 제목은
1: 그녀를 지켜라.
0: 그녀를 지켜라가 아닙니다. 왜 자꾸 그녀를 넣죠? 그녀를 이거 때문인데 그녀를 빼줘라.
1: 빼주라고요?
2: 빼줘라? 그녀를 빼줘라?

0: 제목이 그녀를 지켜라가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1: 그녀를 지켜라가 아니에요.
2: 그녀를 한번 해보세요.
0: 지켜라가 그녀를 지켜라 들었는데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게 세 글자인데 누구를 따라가게 되죠.
1: 오케이.
0: 자, 세 글자
2: 갑니다.
0: 지켜라랑 상관 없어요.
1: 슈드 인피니트 따라가.
0: 따라가 이런 게 아니고 추 추로 시작. 자, 추 땡땡.
2: 지켜추.
0: 지켜. 아 그래 피카츄 이런 게 아니고 추로 시작한다고요.
1: 추로 가는 거.
2: 추로 시작한다고요?
1: 제가 가도 되나요?
2: 노래가 추로 어떻게 시작?
1: 아이 완전 있죠. 추? 갑니다.
0: 자, 주드
1: 인피니트 추격자.
0: 그렇지.
2: 아 대박.
0: 이게 제목이 추격. 나도 근데 지금 대본법이죠. 나도 자꾸 지켜란 줄 알았어.
2: 나 이제 생각난다. 추격자.
0: 주가 기억나요? 그녀를
2: 뺏어라 뺏으라고.
0: 나 인피니트에 지켜란 줄 알았어. 나 제목.
1: 아 정말 어려운 힌트였네요.
0: 네.
2: 그러니까.
0: 감사합니다. 하나마나 힌트. 어쨌든 인피니트 추격자를 와 주드가 맞췄죠.
1: 감사합니다.
0: 자, 일단 들어볼게요. 추격자 그 부분.
2: 그녀를 지켜라.
0: 근데 이런 노래 되게 많죠.
1: 그러네요.
0: 이게 제목인 줄 알고.
1: 네. 아, 나 그녀를 지켜라는 줄 알았어.
2: 나도.
0: 자, 저 인피니. 트라고 해야 돼요.
1: 죄송합니다. 네. 아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0: 네, 인피니트 추격자 정답이었고요. 2대 1로 오늘 승리. 듣고 올게요.

0: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리는 부금학원 주말반 이교시 함께하고 있고요. 싱어송라이터 이젤 그리고 헤이즈. 오, 오 자기 주제가요 노래. 그런데도 본인이 아직 저게 입에 안 붙어가지고 정답 휘준. 아 정답 주드. 자 언제 본인 주드가 입에 쫙쫙 붙을까요?
1: 아 그러니까요. 괜히 바꿨나 싶기도 하고.
2: 이걸 본인 입으로.
1: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주드.
0: 그래서 주제 네. 라면 함께하고 있는데 네. 두 번째 부금을 해서 절가로 김은영님의 사연. 이번엔 주드 씨가 읽어볼까요?
3: 아 고기는요 무조건 상추에 싸먹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엄마가 당귀랑 싸먹어보라고 사오셨는데 특유의 씁쓸한 그 맛이 입맛을 싹 돌게 하는 거 있죠?
0: 맛있겠다.
3: 맛의 신세계를 알게 됐답니다. 다양한 쌈의 종류와 효능들 보내드립니다. 부금은 쌈 싸먹을 때 들으면 입맛을 더 싹 돌게 만드는 노래 골라주세요.
0: 와 일단 두 분은 고기 뭐 돼? 쌈 싸먹는 파 아니면은?
3: 와
2: 저 쌈 먹습니다.
3: 저는 고기 아니어도 쌈을 진짜 좋아하는
0: 그렇죠. 네. 저도 쌈을 좋아하는데 네. 어떤 분이 고기 좋아하신 분은 고기는 고기 자체로만 먹어야 되지 않아? 뭐 아~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3: 근데 쌈은 우리 대한민국의 뭐라 그러죠? 최고의 자랑이잖아요. 너무 맛있는 문화 아닌가요?
0: 아 그렇죠. 사실 네. 쌈 좋아해요 우리 젤도?
2: 저 완전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쌈이랑 같이 먹으면 배가 불러지잖아요.

0: 아직 좀 그런 게 있죠.
1: 마지막에 배부를 때쯤에서야 이제 그냥 고기만 먹죠.
0: 어, 그렇지, 그렇지.
2: 쌈밥도 너무 좋아.
0: 아우, 쌈밥도 맛있고. 그러면 철가루 김은영님이 보내준 다양한 쌈 채소의 영양 읽어볼게요.
1: 고기를 먹을 때 다양한 쌈 채소를 곁들이곤 하는데요. 각종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먹는 상추에는 숙면을 돕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고요.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3: 깻잎은요, 철분 함량이 시금치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C 등도 풍부합니다.
1: 한약재로도 쓰는 당귀는 활성산소 제거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데요. 당귀 뿌리는 생리통이나 산후 통증, 생리불순, 갱년기 증상 완화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지방세포 성장을 억제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3: 줄기와 인맥이 붉은 젖근대는 칼슘, 철,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등이

0: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1: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3: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레노.
8: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레노.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0: 부금학원 주말반 2교시. 쌈싸 먹을 때 들으면 입맛을 더 싹 돌게 만드는 노래. 누구 노래가 나갈지 게임명 외쳐볼까요?
11: 문어라 돌비 룰루.
10: 똥을 보라를 일으켜다. 돌핀 이빨을 눌러서 물려야 그 사람 노래가 나갑니다. 이번엔 누가 먼저?
12: 제가 먼저 누르겠습니다.
10: 자, 희준이 성공.
12: 주드.
10: 아 주드.
13: 이제
12: 주드.
13: 이제
12: 주드.
13: 주드 3연승.
10: 오늘 노래 다 나가나요?
13: 네, 그리고 노래 나오고
12: 상품권까지
10: 퀴즈까지.
12: 왜 그게 안 좋은 일이죠?
10: 아니요.
13: 제가 그냥 그렇군요. 제가 속상한 거를
10: 개인적으로 졌다고 한 것 같은데요.
12: 그렇군요. 네.
10: 자 그러면 노래는 라붐의 상상 더하기 나가게 됐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도 두 분 덕분에 즐거웠고요. 재밌었어요. 우리 끝인사 함께하면서 해줄까요?
13: 네.
10: 오늘 하루
13: 오픈업.
10: 지칠 때는
12: 쉿업.
10: 영철이랑
13: 이재리랑
12: 주디는
10: 이제 샤롱.

0: 발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0: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
6: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수고름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냥 맛있겠다. 단순한 행복만 바라기에는 아는 게 많아져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덕분에 훌쩍 다가온 여름이 조금은 반갑게 느껴집니다.